0: 네,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요.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방송 전남 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요. FM 97.5MHz 여수에 계신 분들은 여수 중계소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우리 방송 들으실 수 있는데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셔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시는 사랑의 뜰안을 전국 어디에서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 중에서 네,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9시 7분을 막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사장님, 국광표 지사장님과 함께 뜰안 초대석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사장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초대 손님을 모시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오늘 초대 손님 궁금하시죠?
0: 네.
1: 초대 손님을 소개하기 전에
0: 네.
1: 오늘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또 문자도 받고 또 좋은 문자를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소개도 하고 선물도 보내주고 싶은데요.
0: 네.
1: 오늘 방송 듣는 우리 방송 청취자님들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 어버이날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이 좋아하셨더라.
0: 맞아요.
1: 좋아했더라. 뭐 그런 뭐 소감을 좀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께 짧게 어떤 문자 메시지나 또 감사의 글을 써주신다거나 그런 분도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어버이로 삼행시를 또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좋은 문자는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피디님?
0: 선생님, 선물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선물 준비됐어요?
0: 네. 네. 우리 믿음의 기업 애터미에서요. 네.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시는데
1: 네.
0: 네, 포실포실한 물티슈 다섯 박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1: 와,
0: 다섯 네. 분께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0: 그러면 이거죠. 아까 지사장님께서 장모님이랑도 식사를 하셨고
1: 그렇죠.
0: 또 부모님이랑도 식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랬더니 0782님이 저도 어제 동생네랑 같이 저녁 먹고
1: 네, 아,
0: 왔습니다라고 문자
1: 잘하셨습니다.
0: 주셨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는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런 메뉴를 사드리면 참 좋아합니다. 각 집안마다 이런 좀 비결이 있으실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어버이날, 부모님. 이렇게 하시니까 참 좋아하시더라. 네. 그런 비법들 좀 공개해 주시고요. 또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버이. 어버이로
1: 삼행시.
0: 삼행시도, 네. 지어 보내주시면
1: 또
0: 되겠습니다.
1: 그렇기도 하고요.
0: 네.
1: 평상시에 부모님께 말하기 힘들잖아요. 이 방송을
0: 맞아요.
1: 통해서 어머니 사랑한다고, 부모님
0: 네.
1: 사랑한다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희가 방송으로 대신 읽어드리고요. 그 음성 파일을 선물로 보내드릴
1: 아주
0: 테니까
1: 좋습니다.
0: 부모님께 또 전달해 주시면 또 색다른 선물이
1: 네,
0: 되잖아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부모님께 방송 편지도 여러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오늘은
1: 네,
0: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1: 맞습니다.
0: 어떤 초대 손님 나오셨나요?
1: 오늘 초대 손님은 정말 기대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요수 지역 어버이와 같은 교회, 또 요수 제일교회입니다.
0: 그
1: 요수 제일교회.
0: 역사가 120년 됐다고
1: 예,
0: 하더라고요.
1: 12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요수 지역 굴지에 교회들이 바로 이 요수 제일교회에 뿌리를 둔 교회들이 참 많던데요.
0: 네.
1: 예, 오늘 요수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 여수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천 목사님과의 인터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문자, 50원의 문자인데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김성천 목사님의 이야기. 현재 72살이신데요.
1: 글쎄요.
0: 그 72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노하우를 또 우리가 배우게 되면, 네, 저희들이 사는데 엄청 유리할 것 같아요.
1: 아멘.
0: 네,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후에 김성찬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신 어머니 주님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부어오리까 그마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0: 우리 지역 곳곳에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리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뜨란 초대석은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뜨란 초대석의 주인공은 120년의 역사를 가진 요수제일교회를 2003년부터 20년간 목회하신 김성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신학교 강의로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 쓰시고 극동방송 매일 저녁 7시 50분 교회에서 산책, 방송 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김성천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김성천 목사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2: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안 같으시고요. 청년 같으십니다. 목소리가.
1: 아, 감사합니다.
2: 네.
1: 지사장님이 2003년이라는데 2002년 연말부터입니다.
0: 아, 네. 네, 죄송합니다.
2: 네. 네. 아니, 목사님께서는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셨다고 들었어요. 보통 이제 엄마 아빠가 목회하시면서 좀 이렇게 막 힘드신 모습 보고 이러면 아이고 나는 그냥 목회는 안 하고 장로님으로 또 잘 섬기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목사님 어떻게 또 목회의 길로 가시려고 마음 잡수신 거예요?
1: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외조부 고 문재구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왔던 지역의 유지로서 장로였는데 뒤늦게 또 평양신학 하셔서 목회를 하셨고 또 부친께서는 그 유학을 동경 유학 마치시고 또 이렇게 그 어려운 여순 사건의 생명의 유기를 건진받고 또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전 재산을 헌신해서 순천 동북교회를 예, 개척도 하셨고 예, 성전 건축하고 나서 제 위에 누이가 다섯입니다.
0: 아, 네.
1: 그런데 다섯 아버지도 저 독자고 근데 여섯째 만에 저를 출생해서 순천에서 성전을 짓다가 낳은 선물 그래서 제 이름이 성천입니다.
2: 아, 네.
1: 그런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이게 열매를 맺어서 제가 또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2: 네. 야 너무 멋집니다.
0: 네. 네. 성전을 짓다가 하늘에서 받은 선물.
2: 네.
0: 그래서 김성천 목사님.
2: 네.
0: 이야,
2: 네.
0: 대단하십니다.
2: 아니 그 시절에 동경 유학을 할 정도면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었고.
0: 그러니까 제가 동경 유학은 꿈에도 네. 예전에 TV 보면 동경 유학 가면 뭐 전투기 한 대를 뭐 팔아야 될 정도로 네. 그런 부를 갖고 있던 분들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2: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벌 수도 있고 정치를 하려면 할 수도
0: 그렇죠.
2: 있었는데
0: 네.
2: 주님의 일에 올인을 하시니까
0: 네.
2: 또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네요.
0: 예, 예.
2: 네.
0: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이제 뵌 지 얼마 안 됐지만 목사님 예전에 한 이야기 하실 때 3대째 목회자 가정의 김성천 목사님이시지만 또 신학교 다닌 시절에 한때 방황

0: 뭔가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아니, 이런 목사님에게도 어려움과 방황, 그런 시간이 있으셨어요?
2: 그럼요.
1: 네.
2: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그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1: 네.

0: 20년 6개월 정확하게는 한 21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 짓고 네.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네. 만장일치 거의 네. 그 원로 추대를 받게 되는 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 그러셨구나. 감사드리고 아멘. 또 그동안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신 우리 여수제일교회 귀한 직분자들과 성도님들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또 그 네. 뒤에는 귀한 부모님들의 기도에 열매였다 예. 생각이 됩니다.
1: 네.
2: 목사님께서 학부 시절부터 대학 교수의 꿈이 있으셨나 봐요. 지금 백석대학교에서도 후학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총신대학교 학부생으로 계실 때부터 이 교수에 대한 꿈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0: 근데 이제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때도 도서관에서 밤 12시까지 네, 그렇게 하고 공부에 관심이 많았고 네. 첫째는 목회였는데 네.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인도가 네. 있으셔서 제가 젊은 시절부터 네. 왜냐면은 저희가 럭키보이입니다.
2: 네.
0: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연대에서 또 역사교육 석사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대학원 졸업할 때 그 새로운 대통령께서 과외를 없앤다고 대학 인원을 30%를 늘렸어요.
2: 네.
0: 그 시대는 석사 학위만 있어도 대학에 전임이 됐어요.
2: 아, 네.
0: 그때 우리 대학원 동기들이 다 이제 대학으로 갔는데 저도 그래서 일반 대학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서
2: 그러셨구나.
0: 그 후에 모교에서도 강의를 주고
2: 네네네.
0: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강의하면서 공부하면서 네네. 평생을 지내게 된 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2: 네, 아멘. 목사님 이제 그 질문이 좀 이어지는데요.
1: 네.
2: 그 여수 제일교회 목회를 잘 마무리하셨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서울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통해 이제 후학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여수로 돌아오셨는데 또 어떤 마음으로 갖고 계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수 돌아오시니까 지금 도시 이제 여수라는 도시가 가진 영적 가능성과 미래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특히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앞두고 이 지역 교회가 지역사회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0: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제가 지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2: 예.
0: 사실은 제가 구국의 심장부잖아요.
2: 네.
0: 그다음에 순교의 심장부.
1: 아멘.
0: 이 여수 지역의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로 21년 사역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2: 네.
0: 사역이 마치고 백석대학교 신대원에 또 이렇게 석자교수 티오에 초빙 교수 받아서 사역을 하고
2: 네.
0: 그러면서도 이제 한 3년 동안은 서울에서 청은 목회신학연구소를 통해서
2: 네.
0: 이미 또 사역자들에게도 몇 차례 그런 이제 그분들을 위한 세미나도 하고
2: 네.
0: 그러다가 이제는 섬 박람회가 정말 다시 한번 코비드 이후에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 지역과 전국교회의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섬 박람회는 이 이기풍 목사님의 그런 순교 정신뿐만 아니라 선교와 전도 정신.
2: 네.
0: 근데 감사하게도 극동방송에서도 8월 13일 날 나라 사랑을 위한 섬 박람회 그 성공 개최를 위해서 네. 이런 축제를 한다니까 제가 너무 김장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2: 네.
0: 또 이렇게 지사장님과 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섬 박람회 기독교 협의회가 출발했습니다. 그 여수 지역 기독교 연합회와 같이
2: 네.
0: 그리고 이 일에 이제 또 우리 연안선교회가 같이 또 실무를 맡고 있어서
2: 네.
0: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도 집회를 두 차례 했는데 좀 그 나름대로 좀 모였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4월 21일 날 나주에서 우리 극동방송에서 5,500명이 참여하는 놀라운 전도 집회를 통해서 2,100명이나 태신자를 얻고 1,300명이 영적 기도를 받았다.
2: 네네,
0: 너무
2: 맞습니다.
0: 감사해서
2: 예.
0: 이게 영적인 이 시너지가 극동방송과 더불어 또 우리 섬 박람회와 더불어 또 연안선교를 비롯해서 섬 선교를 하는 단체와 더불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복음의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2: 아멘.
0: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그 일에 저도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2: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잠깐 저희 그 3개월 뒤에 있는 행사 잠깐 좀 말씀을
1: 네.
2: 드리면요.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이 한 지사마다 50명 정도씩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극동방송이 전국 13개 지사가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 강원도도 있는데요. 13개 지사 언니 합창단이 한꺼번에 7

0: 700명이 요수에 모여서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나라사랑 축제를 하는데 700명이 한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장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이웃들 함께 모시고 오면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 축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멘. 우리 나라 사랑 축제는요, 정말 장르가, 이런 장르가 세계에
0: 없을
1: 없어요.
0: 겁니다.
1: 예.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그 화려한 영상과 음향과 조명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을 찬양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저는 몇 번을 봤는데도 몇 번이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0: 아멘. 지금까지 요수에서 했던 어떤 축제보다는 더 화려할 거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리가 될 거고 앞으로도 그런 축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그럼요. 여러분, 8월 13일입니다. 저녁 7시 지역 지사장님.
0: 네, 맞습니다.
1: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나라사랑 축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2: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박람회, 복음박람회가 진행될 걸로 믿고
1: 맞아요.
2: 또 저희들은 이 이기풍 목사에 대한 창작 연극을 또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면 이 연극이 전국 모든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그 이후에도 특별히 저희들이 이미 실천을 보고 있는 것이 이기풍 둘레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모든 헌신하신 분들 또 수고하신 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1: 아니,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여수제일교회 김성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지역을, 여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의 지역에 대한 사랑이 참 많이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우리 그 지역이 손양원 목사님의 또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들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좀더 이렇게 좀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나 당부의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2: 사실은 우리 PD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린 게 저는 이 지역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이고 특별히 해양엑스포 때 세계적인 그런 이 복음의 축제되기 위해서 처치스테이 비롯해서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짓는 일에 또 제가 조금 뜻을 이루지 못했던 목회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목회의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맞이할 정도로 지역을 향한 그런 그 사랑이 있어서 나는 우리 지역의 그 애청자들께서 이 지역은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는 이순신의 이 구국의 심장부고 기독교적인 그 측면에서는 손양원 이기풍, 윤영숙 이런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아름다운 그래서 제가 고난 속에서도 그런 이기풍 목사님의 백폰 인내,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를 넘어선 사랑 이런 어른들의 후회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참고 인내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목회가 잘또 이렇게 역전이 돼서 마무리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지역에 신앙생활한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아멘.
0: 목사님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전해지는데요. 아, 정말 목사님에게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 아니, 70이 넘으신 이 원로 목사님이 이 지역을 이렇게 뜨겁게
0: 그러니까요.
1: 사랑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0: 아멘. 예,
1: 계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방송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런 곳입니다.
0: 아멘.
1: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극동방송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지역을
1: 맞아요.
0: 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근데 지금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 지역 경제 많이 어려운데 목사님도 긴 목회의 여정 가운데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텐데 지금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신 분중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방송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될수 있는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2: 너무 귀한 질문입니다. 시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1: 아멘.
2: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그

0: 목회 여정 속에서 마지막 그 은퇴를 10년 앞둔 그 엄청난,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 선지자도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좀 천국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을 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더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예.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또 7년의 대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저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1: 아멘.
0: 경기가 어렵지만 이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2: 아멘.
0: 믿습니다.
2: 아멘.
3: 네. 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네.
2: 2026년 극동방송 표어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 반드시 요수저에게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시면서 경제 회복될 줄 믿습니다.
3: 아멘.
0: 그럴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3: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지역 여수, 아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우리 여수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찬 목사님과의 보석 같은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부른 나라사랑축제 현장 공연이었습니다.
1: 네.
0: 네. 지사님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1: 네.
0: 아까 저희가 문자 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9507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2: 네. 9507님께서 보낸 문자입니다. 저희는 친정 부모님은 천국 가셨지만 시부모님께 따뜻한 정과 저녁을 사드리려고 해요. 오히려 부모님은 저희 걱정을 하십니다.
0: 네. 맞아요. 또 우리가 철 들어서 부모님 사랑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면 천국 가시잖아요.
2: 네.
0: 네.
2: 부모님께서는 항상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도 걱정이 먼저 있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2991님께서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무시다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못난 아들 편만 드시는 우리 어머니라고 또 어머니를 향한 짙은 사랑을 보내주셨고요. 0782님은요. 어버이로
2: 삼행시를
0: 보내주셨네요. 삼행시 보내주셨어요. 그럼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2: 네. 어버이날이라고 아빠 집에 갔더니 버드나무같이 크게 자란 우리에게 어린이날 용돈을 주시네요. 이것이 아빠의 사랑이겠죠? 이야.
0: 네.
2: 아, 또 뭉클한데요, 문자가.
0: 네. 귀한 삼행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50원의 유료 문자, 샵9750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분 선정해서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 70이 넘으신 김성천 목사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0782님 문자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19번에 있는 문자입니다.
3: 김성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0: 1316님께서도요. 와, 김성천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목사님을 환영해 주셨고요. 네. 또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2991님께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아멘입니다.
0: 아멘. 우와, 아멘 하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화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목사님.
2: 네, 목사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목사님이 저희 보기에는 청년 같으시지만, 벌써 72살이시래요.
0: 네네.
2: 근데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생존해 계신데요.
3: 102세 되십니다.
2: 예.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또 어머니를 뵈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께 아들이 보낸 편지를 한번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3: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72살 아드님이 102세 어머니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듣게 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음악 준비합니다. 편지 읽어주세요.
3: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지순 어머님께 지금부터 72년 전에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어머니, 또 저뿐만 아니라 일남칠녀 자녀 양육을 위한 눈물과 사랑의 기도로 저희 팔남매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일꾼들로 쓰임받아 저희들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큰 누님은 83세, 막내 여동생도 65세, 그리고 18명의 손주들 모두 출가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천국에 먼저 가신 아버님과 102세 맞이하신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나이는 100세가 넘으셨고 가늘고 연약하여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시지만 기억력은 매우 총명하신 어머니께 한 가지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여 외조부 문조부 목사님께서 1949년 8월 15일 아버님, 김홍래 당시 순천중앙교회 청년회장댁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고 여순 사건 시에 생명의 건짐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셔서 1953년 2월에 담임 목사로 헌신하셨던 순천동북교회 76년의 역사 집필을 그 교회에서 출생해서 유아 시절을 보냈던 어머니의 아들

0: 이제 담당하여 금년 2월 22일 순천 동북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 아버님과 같이 헌신하신 교회가 지난 76년 동안 교육도시로서 아름다운 정원도시 순천시 복음화의 등대 역할을 감당한 생생한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102세를 맞이하게 되는 어버이날 일남칠녀 팔남매 대표하여 아들이 감사의 편지를 드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어버이날 아들 김성천 드림. 이야.
1: 목사님,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0: 예.
1: 어머니가 지금 이제 살아 계시고 지금 일남 팔녀라고 하셨잖아요.
0: 예.
1: 일남
0: 칠녀.
1: 일남 칠녀. 그럼 예. 형제분이 다 지금 살아 생존해 계세요?
0: 지금 셋째 누님은 이제 73세 때 예. 수년 전에
1: 네.
0: 암으로 먼저 이렇게 소천했고
1: 그러셨구나.
0: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생존해 예. 있습니다.
1: 큰 누나부터 해서 막내까지.
0: 예예예. 예. 예.
1: 대단하시네요.
0: 목사님. 전부 다 교회 매형들은 장로님,
1: 네.
0: 또 누님들 권사님이고,
1: 네.
0: 또 이제 집사고, 그 다음에 제 바로 밑에
1: 네.
0: 여동생이 사모가 됐고,
1: 네.
0: 제 매제가 또 이렇게 목회를 그래도 뭐 한 250, 300명 모이는 교회 예배당도 짓고,
1: 네.
0: 또 은퇴해서 있고, 거기 조카가 또 이제 서울대 출신이고,
1: 네.
0: IBF 간사, 대표 간사도 했고,
1: 오.
0: 저 총신신대원 나와서 또 이제 대구 동신교회 부목사로
1: 네.
0: 있었는데 지금 유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네. 예.
2: 와, 목사님 정말 귀한 아드님이시네요. 일곱 분의 누님, 여동생. 네.
0: 그래 집사람이 좀 많은 그 마음 고생이 있었죠.
2: 네. 네. 목사님 사모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방송으로 평소에 못하신 말씀 사모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예, 그 이제 부모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아버님 깔끔하시고 또 이제 먼저 소친하신 다음에 또 어머니를 친히 여수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한 6, 7년 전에 요양병원에 가셨지만
1: 네.
0: 그리고 세 딸들을 잘 양육해서 다 출가했고
1: 네.
0: 또 손자 다섯 명, 특별히 여수에 큰딸이 있어서 손주 세 명을 지금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1: 네.
0: 그 또 어찌 보니까 제가 목회 이렇게 해보게 된 것이 집사람이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반려자 우리 김정길 사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 김정길 사모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 인내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제 딸들에게 아름다운 식사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요. 또 우리 세 딸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세 사위들에게도 또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드리고
1: 예.
0: 우리 다섯 명의 손주들에게도 지금 큰 손주는 중학생이고 예.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2: 네. 네.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네.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목사님 2015년에 처음 뵀어요.
2: 네.
1: 예. 극동방송과 인연이 매우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물론 극동방송 매일 저녁 6시 50분에 교회에서 산책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11년 전 전남 동부극동방송 설립될 때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사랑하는 이 지역에 이렇게 방송 선교기관이 있다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
0: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사역이죠.
1: 네.
0: 그리고 우리 조국과 민족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을 이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 그랬는데 네. 지역을 잘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거 또 이런 의미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그 김정한 목사님은 정말 애국자로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앞에 특별히 북방 선교를 통해서 특별히 21세기에는 여러 가지 이게 시청적인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운전을 통해서 또 세미한 음성을 듣듯이 교회사 산책을 통해서도 또 우리

0: 많은 그 애청자들이 저에게 또 감사의 전화로 오면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극동방송을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24시간 이게 이제 중앙방송 빼놓고는 이 광고 없이 네네.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런 놀라운 생명사에게 최전선에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지역의 선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활동들도 잘 전국적으로 네트워킹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벌이 꽃을 찾아오듯이 구국의 심장부, 순교의 심장부, 여수 선박람회 반드시 발걸음이 다 오아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애청자들에게도 거기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동참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2: 아멘. 네. 우리 0112님께서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가 은혜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오늘 인터뷰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천 목사님 정말 목소리가 힘이 있지 않으세요?
1: 네. 네. 에너지가 있으세요.
2: 저는 아까 102세 어머니께 편지 쓰실 때도 네. 사실은 사랑하는 어머니 하고 이렇게 눈물이 확 쏟아질 줄 알았는데 194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쩌렁쩌렁하게 네. 편지를 읽으셔가지고 정말 씩씩하시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후학을 양성하시기 때문에 목소리가 네. 힘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0: 네. 목사님, 제가 영원한 청년 제 네, 인생의 슬로건입니다.
2: 네. 네. 네. 제가 생각한 분위기랑 많이 다르십니다. 목사님. 네, 씩씩한 우리 김성찬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생방송 이다 보니 시간이 벌써 좀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좀 요청드리고 싶냐면요. 목회자 자녀를 둔 부모님, 네. 또 목회의 길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 네 이런 분들께 목사님은 긴 세월 동안 저희 인생의 선배님이시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참 좋다 이런 주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또 그리고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목회는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힘으로는 뭐 그러니까 뭐 스가랴 선지자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목회에 있어서는 그 어떤 뭐 그 신앙의 유산도 믿음의 명문 가문도 교회적인 여건 환경 다 그거 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네. 네. 0782님께서요. 좋아하는 교회사 산책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0242님께서는 아멘이라고 목사님 말씀에 화답해 주셨고요. 또 1772님께서는요.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목사님 어머니 존경스럽고 멋진 가정이네요.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1772님 귀한 문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사님 오늘 네. 우리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지사장님은 어떠셨어요?
1: 네. 저는 저의 가정에서 믿음의 신앙 1대거든요.
2: 아.
1: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셨는데 목사님은 3대째라고 하니까
2: 네.
1: 목사님의 선대인 목사님이도 목사님들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목사님의 그 가정에 그 믿음의 명품 가문이 되신 것 같아요.
2: 네.
1: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방송 가족들도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자녀들이 잘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모두 복 주시고 믿음의 명품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2: 아멘. 여러분은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어떠셨나요? 우리 여수 지역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여수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천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들려드리면서 우리 김성천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0: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0: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3894님, 어제 양가 어머니들께서 좋아하시는 들깨 칼국수 사드렸는데요. 너무 맛있다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집에만 계셔서 피부가 너무 하얘지신 엄마를 모시고 햇볕을 쏘아드리고 있습니다. 맛난 음식과 용돈 준비해서 어머니께 가려고 합니다. 라고 3894님의 사연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0782님은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지사장님께서 소개해드릴게요.
1: 보고 싶은 엄마에게 잘 지내시죠? 누군가가 엄마 이야기를 하면 저도 엄마하고 부르고 싶어져요. 가끔 엄마를 위해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으면 엄마가 더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엄마를 일찍 부르신 것은 용환이 아빠를 교회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믿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한 번도 가슴에 달아보지 못했는데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가슴이 따뜻한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 엄마를 사랑하는 딸 경희가.

0: 네, 우리 0782님의 천국에 먼저 가 계시는 보고 싶은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먼저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받았던 그 사랑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안 뜰안 초대석 우리 국광표 지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사장님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머니의 기도 들려드리면서 사랑이 뜰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김표 안수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첫째, 내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해요. 때는 아홉째 달 20일, 즉 11월에서 12월 사이인 한겨울 우기였어요.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라고 해요. 이들이 떨었던 이유는 단순히 추위 때문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마음에도 죄책감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백성은 온몸이 떨렸던 거예요.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고해요.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에둘러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더했으니 더 무거운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자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백과 찬양이란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러니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게 자복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며 맺고 있던 부적절한 관계까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두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해요. 머뭇거리거나 거부하지 않고 즉각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러고는 13절과 14절에서 현실적인 건의를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가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각 고을의 지도자들을 세워 이 일을 처리하자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 차근차근 조사하고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듯 죄가 크고 무거울수록 그것을 다루는 일도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형식과 효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고 해요. 어떤 일이든 반대하는 세력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의 일을 하는 자리에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대다수는 에스라의 요청에 동의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한 지도자와 회개하는 백성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저 입술로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때로는 구체적인 방법도 찾고 시스템도 마련하고 담당할 책임자를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란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의지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지, 끊어야지, 돌아가야지.

결단하고도 의지와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열심과 성실함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내 힘을 빼고 말씀대로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학 중에도 밤낮으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한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늘어가는 빚을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수 없었어요. 내가 덜 노력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제 말에 교회 지체들은 양육 훈련을 받을 것을 권면해 주었지요. 훈련 6주차 즈음 담당 교사님이 갑자기 자매님은 참 성실하고 바른데 그거 좋은 거 아니라 아픈 거예요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다는 생각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여쭐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회중은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고백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제안해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바로잡고자 족장들을 세우고 3개월 동안 차분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요. 자기 열심이 넘치는 저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큐티 말씀과 주일 설교 말씀을 들려주시고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지금은 힘을 빼고 기도하며 묻고 갈 때야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이 과정이 많이 힘들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쉬지 않고 저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교회 지체들이 고민을 나눌 때 해결책을 주기보다 함께 말씀 보며 기도하자고 권면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 생각이 자꾸 튀어나올 때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입니다. 백성의 제안대로 에스라는 각 종족을 따라 지명된 족장들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라고 해요. 에스라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각 가문의 상황을 잘 아는 대표자들에게 실무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백성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추진했어요. 열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약석 달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조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했어요. 한 사람도 억울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핀 거예요. 조사가 완료된 날은 첫째 달 초하루, 즉 1월 1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조사를 마친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은 죄의 청산이 곧 새로운 출발이란 걸 보여줍니다. 회개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씻기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에스라서 묵상도 끝이 납니다. 이후로는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속건제를 드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됩니다.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죄인의 목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죄를 끊고 회개함으로 성경에 찬란히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지요. 이처럼 죄를 끊고 거룩을 향해 가는 여정은 나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믿음의 공동체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고 도움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떨림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차가운 빗속에서 떨며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자복하는 현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세상과 통혼하며 입술로만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뿌리 박힌 죄악된 습관을 단호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나 혼자 힘으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공동체 내 죄를 끊임없이 고하며 공동체와 함께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씻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0: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 따라 사는 본을 보임으로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도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자고.

0: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 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늘릴 시간은 여수 헤어룸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어린 내 자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는 애비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두둔해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네 애비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리고 그 아이 탓으로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떠들고 뛰노는 것은 이뻐 보이는데 아파트 위층 집 그 집 아이가 뛰어놀고 떠드는 것은 밉상으로 보이는 이중적 잣대 말입니다. 내 아이가 우다닥 뛰어다니는 그 발소리는 행진곡으로 들려요. 그런데 위층집 아이가 우다닥 뛰는 발소리는 층간소음으로 들려요. 이제 똑같은 어린이는 아니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어린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어린아이 똑같은 어린이를 놓고 어른들은 이중적 잣대를 댄다 그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상전 중에 상전입니다. 한두 명 나와서 키우다 보니까 집안에서 상황입니다. 아침마다 초등이나 중등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요,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줘 그래. 제발 양발 좀 신어 줘 그래요.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 줘 그래요. 제 표현에서 약간 빈정상한 말이 나왔잖아요. 줘 그랬잖아요. 일어나 줘, 신어 줘, 먹어 줘. 정말 사정하고 부탁하는 어투말입니다. 일어나라, 신어라, 밥 먹어라. 명령적으로 하는 것도 말은 좀 곱지는 않지만 아침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놓고 얼레고 달래고만 해야 되는 그 부모들의 심정 만만치가 않습니다. 갑질하는 직장 상사 비유 맞추는 것보다도 내 집 자녀들 기분 맞추는 게 훨씬 어렵대요. 자녀들과 부모 그리고 애들과 어른들 간의 정서상 느끼는 괴리, 거리감 말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는 노키즈 존이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영어인데 노키즈 존. 다시 말해 여기는 영유아나 깐난쟁이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공간. 노우 키즈 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2016년도부터 서울서 몇 군데가 생긴 거예요. 노키즈 존으로. 애들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커피숍이나 아니면 뷔페 식당이나 아니면 공연장 이런 데가 노키즈 존들이 자꾸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일주일 내내 직장 상사 아니면 직장 일에 시달리고 시달렸던 직원들이 또한 그 직장인들이 말입니다. 카페라고 하는 공간에 와서 좀 쉼을 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비싼 돈 주고 아인슈페너 한 잔 시켜놓고 한 모금 마시려고 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엄마 응아 그러면 이제 와 내 인생에 완벽한 도피처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하면서 쉼은 없고 숨만 막히는 이런 현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키즈존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노키즈존이 늘고 있다는 현실은 가슴을 아리게 하는 이런 거 아니라 품격 있는 어른들의 휴식, 본능적으로 놀고 뛰어놀아야만 되는 아이들의 본능 플러스 내 가게를 좀 더 품격 있게 가꾸고 운영하고 싶어하는 주인, 이 삼자가 묘한 어떤 신경전 때문에 만들어진 노키즈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본능적으로 뛰면서 놀고 싶어 떠들면서 근데 어른들은 어른들은 품격 있게 좀 쉬고 싶어. 휴식 공간으로. 가게 주인은 좀 더 품격 있는 가게 운영을 위해서 그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현실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은 좀 귀찮은 존재였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인원 파악을 할 때 아이들은 인원수에 넣지 않을 정도로 어찌 보면 본능의 미완성의 존재로 보았거든요. 애들 인권이 완전 제로인 상태 말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만져주기를 바란 거예요. 만져주다라고 하면 헬라어로 하프토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스치는 거 터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단히 그 말입니다. 단단히 붙잡다 불을 붙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아이 머리 좀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좀 예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앙을 담은 만져주심을 부모들이 원해서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 사랑만으로는 이 아이를 온전하게 가르칠 수 없고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이 요 하프토마이예요. 그리고 겸손에서 나오는 실은 예수님 당시에 질병과 이 굶주림의 무방비로 노출된 세대가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절박한 바람이 담긴 만져주심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아이의 머리에 닿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함과 생명력 그리고 하늘의 복이 내 자식에게 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이에요.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 아이를 만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아이를 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데려온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무엇이 되어라에 올인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무엇이 되어라에 올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 당시 부모들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온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신앙에서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요즘 어른들은 아이들이 없는 노키즈존, 이 노키즈존에서 먹고 놀고

쉬고 자고 싶어라 해. 그런데 예수님 당시 부모들은 이 아이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데려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 제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시간보다도 주님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제 손은 늙고 힘이 빠지겠지만 주님의 손은 결코 이 아이를 평생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말입니다. 부모의 손보다도 예수님의 손이 우리 애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손에 아이들의 인생을 맡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나오기 전에 중3짜리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기도를 꼭 해줍니다. 볼과 볼끼리 이렇게 붙이고 맞대고 기도합니다. 딸이 알아요. 근데 딸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해오름교회 목사의 자격으로 중3짜리 딸내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애비의 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축복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그 말입니다.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줄 축복권이 우리 모두에게 부모에게는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쓰시라 그 말이에요. 하셔라 그 말이에요. 망설이지 마시고 애들 머리를 만지며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은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제자들도 있지 부모도 있지 애들도 있지 이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감동을 깹니다. 애들 데리고 온 부모들도 꾸짖고 그 부모를 따라온 애들까지 꾸짖어 제자들이 이 아름다운 장면을 깨요. 제자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애들을 방해꾼으로 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의 방해꾼으로 애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적 대화가 불가능한 미성숙한 존재로 애들을 평가한 거죠.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낄 곳이 아니다. 어른스럽지 않은 생각이 어른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에페티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조용히 해. 이 정도의 꾸짖음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가로막고 서서 혼내는 상태를 에페티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난파도가 예수님의 담배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 바다 성난파도를 꾸짖을 때 예수님도 이 에페티몬을 쓴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내쫓을 때 그 귀신을 향하여 귀신을 꾸짖을 때 예수님이 쓴 단어가 이 에페티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부모와 애들을 꾸짖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성난파도를 다루듯이 아니면 귀신을 다루듯이 그렇게 세게 거칠게 꾸짖었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노키즈 존을 정한 거예요. 여기는 애들은 있을 곳이 못 돼. 애들 낄 자리가 아니야. 가라는 거지. 오로지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른들만 있을 곳. 노후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14절 말씀 봐보세요. 다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인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마음속 깊이 분노하시면서 속상해 하신 거예요.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스키 존을 정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애들에게 노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고 예스, 예스, 예스 한 거예요. 예스 키즈 존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역사에 남을 파격적인 선언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수많은 당대의 지성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 많은 지성인들을 제치고 하필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우셨을까?
현대인들은

독립과 자수성가, 독립하는 것과 자수성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스펙 만들기와 스펙 쌓기에 올인들을 해요. 부모도 애들도. 실은 스펙은 껍데기인데 진짜 알맹이는 인격이거든요. 알맹이 되는 인격 만들고 인격 쌓는 일에는 나몰라라 하고 오로지 껍데기일 뿐인 스펙 쌓고 모으는 일에 올인해 몰빵을 해요.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에는 관심이 없어 성공 여부에만 관심을 둬요. 그러다 보니 최단시간에 최대의 결과를 뽑아내는 효율성의 논리가 자식 교육에 적용이 돼요. 효율성의 논리가. 그러니 부모도 애들도 마음이 바빠요. 처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조급증에 빠지는 거예요. 온갖 나무와 수풀들이 서서히 자라고 숲을 이루듯이 아이들의 인격과 신앙과 삶도 그렇게 숲을 이루듯이 가꾸어가는 것, 형성돼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숙성되어가자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대인들의 교육은 말입니다. 선행학습을 합니다. 압축교육을 합니다. 이 선행학습과 압축교육을 통해서 이 숙성의 과정을 건너뛰려고 그래요. 이러면 애들이 인격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애들의 영혼은 피폐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남들 자식보다 처지면 안 되거든. 빨라야 되거든.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을 부모들이 떨쳐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행하고 압축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고유한 개성은 관심 없어요. 우리 아이의 고유한 개성 중요치 않아. 청소년들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제가 너무 야박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를 높이는 제품으로 취급하는 도구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빨리 교육시켜가지고 쓸모있는 어른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투자 대상이에요.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것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다음 세대들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머리는 비대해졌는데 가슴이 차가워요. 기능적 인간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 말이에요. 성공 중심의 교육은 아이들이 누려야 할 지금 이 시간에 행복을 앗아가요. 아이들은 그렇게 커야 되거든.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누리면서 커야 되는데 이게 숙성인데 애들은 애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꿈도 차고 놀이도 좀 하고 핫도그도 좀 먹고 떡볶이를 먹다가 하나가 남았으면 지네들끼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재미도 느끼면서 커야 할 청소년들이 그렇게 커야 될 애들이 그렇게 키워야 될 부모들이 또래 친구들을 제껴야 할 경쟁자로 삼게 해요. 그리고 내 밑에 두고 싶은 지배자의 권력력을 키워요.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지배자로 사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나의 삶을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15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묻지만 예수님 당대에 정말 지성인들 많았거든. 율법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토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천 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지성인들의 복잡한 머리와 똑똑함 대신에 아이들의 단순하고 사모하는 따뜻한 가슴을 원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지성인들을 제치고 어린아이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성은 때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교만의 벽을 쌓게 합니다. 지성은.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갈 자격이 있어. 내가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교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랬어요. 이 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강조점이 뭡니까? 이 아이의 나이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 아이의 나이를 두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자세.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나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출 줄 아는 그 낮아짐의 겸손. 왜요? 모든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향한 절대 의존이 있거든요. 절대 신뢰가 있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되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는 말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부모를 찾습니다. 무서우면 매달려요. 틀리면 울고 맞았으면 웃어. 그리고 얘들은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요, 부모에게.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부모는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뭐든지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작은 자이기에 부모님이 절대 필요해. 신앙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설명이 좀 부족해도 부모를 신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를 신뢰해요. 이해가 안 돼도, 설명이 좀 부족해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아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애들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습니다. 근데 어른은 이 정도 했으니까 받아야지, 혹은 난 부족해서 못 받겠어. 복잡해, 계산이. 근데 애들은 그냥 받아요. 흡수하듯이.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사랑도 축복도 은혜도 그 말입니다. 그냥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 비 오는 날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들은 전 물리면 그냥 빱니다. 이해가 돼서 빠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빠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옷을 입혀주면 그냥 입습니다. 색상이 이렇다는 등 디자인이 이렇다,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토닥토닥 거려주면 애들은 잡니다. 그냥 자요. 왜?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이런 의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식에 어긋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조금은 빗나간 얘기를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은혜를 놓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애들에게, 손주들에게 선물은 해야 하겠는데 뭘 해야 좋을까?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각자의 행복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목사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아들 예수거든. 아들 예수를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가는 말구이의 선물로, 보자기로 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이를 살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심어주는 것, 세상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활절날 계란 나누기, 이웃과 함께 선물로 어쩌셨는지. 작은 것이지만 그 계란 속에 부활의 메시지가 담긴 계란이 있기에 이웃에게 건넸을 때 어떤 감흥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회충약 차례입니다.

회충약을 받는 이웃의 표정이 어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흔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흥미롭거든. 이웃집 사람이 나에게 회충약 들고 올 거라고 상상해나 했겠어요? 흥미롭지. 그걸 받으면서 과거 초등학교 시절에 구충제 먹고 그 말입니다. 회충 몇 마리가 나왔는지 나무 막대기로 막 세렸던 그 추억도 생각이 날지도 모르고. 회충약 선물은 원초적 돌봄 사역입니다. 저는 지금 교인들에게 30년 동안 회충약을 먹이고 있는 목사거든요. 구약하고 신약을 먹이는 것이 영 시원찮았는가 봐.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그래서 너는 회충약도 먹이라고 30여 년 전에 사인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고흥 마룬교회 농촌교회 10년 목회 사역을 할 때 어버이날이 되면 5월 8일이죠. 5개 부락 동네 회관 방문을 했어요. 수박도 사고 동네 분들 먹을만한 먹거리 봉지에 담아가지고 5개 부락 동네 회관을 방문해 동네 사람들에 비해 숫자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룬교회 교인들도 안 보이고 이게 뭐지? 했더니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동네 회관에 나오신 분들과 집 안에 계신 분들의 차이점,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동네 회관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가슴에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 자식이 전날 와가지고 카네이션 달아줬다.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오지 못하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지 못하신 분들은 방콕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네 회관에 못 나와. 가슴이 휑해. 카네이션이 없어서 당신이 쪽팔려서가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욕먹일까 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당신들 쪽팔리는 것은 참아요, 부모는. 근데 자식들이 욕먹는 것은 못 견뎌. 그래서 방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버이 전날 저녁에 중고등부 학생들 전부 다 5개 보락 풀었어요.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은 동네 회관마다 사람으로 꽉 찼어요. 왜? 다들 카네이션을 달았거든. 근데 카네이션만 달아드리는 게 너무 약소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부터 구충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회충약도 입에다 직접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먹여드렸어요. 그렇게 한 세월이 8년 마른에서 여기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회충약 선물은 자칫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약. 이제 이게 사랑의 실천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감동이 전달되는 선물이 돼야 되는데 회충약이라는 것은 복고적인 선물이에요. 복고적인, 아주 그냥 고전적이고도 복고적인 선물이잖아요. 아이템 자체가 세련된 선물 있잖아요. 커피 쿠폰 쏴주고 선물 티켓 날려주고 얼마나 그러면 커피 쿠폰 쏘아주면 얼마나 감흥이 있습니까? 근데 본질적이고도 소박한 가치를 담아서 드리면 여러분들의 진심이 전달되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오래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청순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뭔가를 잘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애들 그랬잖아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손주들까지 다 포함해서 애들이 존귀한 것은 애들이 이쁜 짓을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이 내 자식이에요. 그 딸이 내 딸이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아들이기에 내 딸이기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이쁘고 즐겁고 뿌듯해. 너무너무 좋아. 이걸 우리는 존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초적이고도 근본적인 존엄성. 그런데 이런 존엄성을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존엄성입니까? 이 존엄성을 성적표로 평가하고 상장으로 대체하려고 하니 부모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요. 아이의

0: 성적표와 상장이 그 아이의 영혼의 무게를 대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애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우는 거예요. 성적 좋은 애로 키우시렵니까? 성격이 좋은 애로 키우시렵니까? 물론 두 가지 다 좋으면 좋지. 성적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근데 성적은 좋은데 성격이 나쁘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성공 지향적인 아이로 키우시렵니까? 성경 지향적인 아이로 키우시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라고요. 성적 좋은 아이로 몰빵을 할 겁니까? 성격 좋은 아이로 키우시렵니까? 성공 지향적인 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 지향적인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돼요.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 해오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북국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남권 네 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요. 문예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가 모진 고난을 이기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간구함으로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을 바라며 밤낮으로 부르짖던 부모님들의 기도.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지역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외로이 싸우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자 샵 0153번, 오늘은 광주지사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첫 찬양 함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테너 윤서준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0: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전북과 광주, 전남 동부 목포지사가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오늘 심히 좋은 일을 이루실 텐데 함께 기도함으로 그 좋은 은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목사님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1: 아, 맞아요. 네,
0: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첫 기도를 함께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 4월 우리 호남권 연합 전도대회로 우리가 정말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아,
1: 큰 은혜였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오는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이번에는 영남권 전도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우리 영남권 전도대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복음 방송 극동방송이 더욱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이 전도대회 가운데 또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또 영남권 전도대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첫 기도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1: 하나님, 호남권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 전하여 하나님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호남권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새 생명을 얻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전도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주님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남권 하나님 전도대회에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먼저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 모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지사장님과 하나님 직원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 옷을 입혀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모든 일을 이끌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전도대회에 필요한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여러 환경도 날씨도 하나님 음향시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하나님 준비도 주님께서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함께 연합하는 교회들과 하나님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안에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위원에도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0: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직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샘 주시고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거두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전도대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죽음 떤 영혼들은 새 생명을 얻고 우리 성도들은 샘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 호남권 함께 연합하여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대보다 크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이어지는 영남권 연합 전도대회도 또 오늘 함께 기도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길 원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광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인데요.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온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5322번님,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법정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함을 보시는 주님께서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 요청하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5322번님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우리 5322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험사의 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소가 되어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암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거하여 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 그 마음의 낙심의 말이, 낙심의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하게 넘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바 되는 영혼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그리하옵나니 우리 성도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 그대로 진실함을 보시고 아버지여,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억울함을 주여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손을 내미시고 우리 성도님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의 억울함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찬양한 우리 성도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하셨다는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사연 함께 나눕니다. 8935번님,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 외롭지 않고 더 따뜻한 날 보내기를,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7177번님,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부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소원이 살아생전 성취되게 하옵소서 라며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목사님,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아멘. 하나님, 3구

0: 8935 성도님, 7177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어버이날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버이날을 맞아 하나님 소외된 이웃들 외롭지 않고 따뜻한 날 되기를 하나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가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었던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이제 연로하여 너무나도 외롭고 하나님 홀로 지내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도움을 하나님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그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전하는 교회와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더욱더 큰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천국의 은혜를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모님들이 예수께 돌아오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935 성도님 이제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믿음의 부모님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남은 여생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중이신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우리를 향하여 강건하라 말씀하시고 건강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부모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 약보다도 병원의 치유보다도 하나님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 부모님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암덩어리들 암세포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추적하시어서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몸의 면역력이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부모님들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하나님 요월나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치유의 이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의 치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살아 치유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평생 사랑을 베풀고 또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어서 3411번님 자녀와 사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요청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 자녀 승민이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또 승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릎 꿇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사위 양현준 영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0: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목적 주시고 목적을 잃은 능력을 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는 귀한 형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리우승아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자녀 되기를 아버지여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양현준 하나님 사이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가정되어서 하늘의 복 하나님 그 기도에 열쇠로 하늘의 문은 여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그 믿음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성도님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마음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려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 세한교회를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능력과 권능으로 더욱 부흥하고 세워지게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사연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사연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더 함께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김사무엘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0: 4629번님, 태신자였던 자매가 뇌출혈로 치료 중입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교회로 나아가 예배드리기까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목사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태신자 자매님을 위해서, 또 기도 요청하신 4629번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우리 4629 성도님, 하나님 태신자였던 자매님이 하나님 뇌출혈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뇌출혈로 고생하는 하나님 자매에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메워오는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까지 말씀하여 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 치료 중이신 하나님 자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뇌출혈의 증상 말끔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당장이었던 하나님 딸에게 나아가 그 죽음 가운데서라도 달리다고 이런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치유받는 하나님 자매에게 아버지여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실 터인데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굳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정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여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옵나니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리하여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내 질병과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치료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향하여 유월라파의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좋은 소식 들려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온전히 치유 회복되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0789번님,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요. 몸 저림과 근육통, 눈이 뻑뻑하고 현기증과 머리가 답답한 증상이

0: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0789번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그 십자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질병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셨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혈압약과 고지혈증 하나님 약을 먹으며 하나님 후유증으로 우리 성도님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옵나니 아버지여, 그 현기증이 나고 갑갑한 증상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옵나니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좋아져 몸재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버지요, 이 병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음식 조절과 하나님 운동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그 심령의 기쁨은 육신의 양액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이 회복되어 그 심령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심히 좋게 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9772번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구안화사가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엔 손목 수술을 하기로 예약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목 수술도 잘 되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9772번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772번 성도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치유받아 50% 좋아져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저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 감사하고 있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얼굴에 굳어진 근육과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하사 오게 하는 하나님 그 질병의 근원을 아버지 완벽히 치유하여 주시어서 100% 좋아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심령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여져서 심령의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회복에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역사에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손목 수술하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온전하게 수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하여서 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손목 증후군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아픈 손목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노니 손목의 근원은 손목의 근육은 자유롭게 풀어질지어다. 굳어진 근육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풀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일상생활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데 아버지여 은혜롭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렇게 치유받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감사하는 응답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회복시키시어서 영광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2467번님 1차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오늘 2차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단순히 만성피로 증상이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또 주변에도 아픈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에 더욱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는데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좋은 결과 있기를,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2467번님과 함께 오늘 호남권

0: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인데요. 방송으로 나누진 못했지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2467 우리 성도님 1차 갑상선 한증증 진단을 받고 하나님 2차 검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 검사를 통하여서 이전에 좋지 않았던 걸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이번 하나님 검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요알라파의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과 심령과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피로를 이기고 하나님 그 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에 능력과 세임이 더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치유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하나님 많은 한우들을 보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얻게 되었는데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이 치유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강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요알라파의 이름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남권 전도대회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심히 좋게 하고 계시옵나니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히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육신에, 하나님 교회에, 사역에, 하나님 사업 현장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했고요.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네, 기도의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제일교회는 5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를 초청하여 새생명전도축제를 엽니다.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의 시간 되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010-3931번에 1655-16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집사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주감사교회 최성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140여 년 전 선교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주셨던 내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시고 이 나라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0: 그들의 순종과 충성으로 이 나라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장되어지게 하시며 세상의 요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교회가 외형이 아닌 각 심령들이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게 하시며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예수만 자랑되어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멸망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세상 끝까지 달려갈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선교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2026년 5월 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의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회 학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부모가 주체가 되는 가정중심 신앙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앙 전수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포럼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서울 용산구의 충신교회 미래 목회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감소 문제를 신앙 전수 구조의 붕괴로 규정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전호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겼던 부모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가정 내 신앙 교사로 직접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신교회는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아기 학교와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를 통해 신앙을 지식이 아닌 함께하는 경험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구도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3040 세대와 다음 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역동적인 공동체를 일궈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 역시 부모의 신앙적 헌신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믿음의 유산임을 강조하며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 사역을 교육부서에 맡겨두는 것은 위임이 아닌 방임이라고 경고합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비전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예산과 인력을 다음 세대에 최우선 배치하는 전략적 리더십이 한국교회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북 지역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발자취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추진됩니다. 지역 교계는 이와 함께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에도 나서 복음의 정신을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운영위원회는 어제 설명회를 열고 1892년에 입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7인의 사역을 담은 2부작 다큐멘터리를 올해 성탄절 상영을 목표로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전킨 선교사, 드루 선교사 등이 세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교육 선교와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지역교계의 민족계몽운동사가 담길 예정입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아 목사는 초기 선교사들의 삶과 신앙을 기록해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학로의 한 작은 다락방이 전 세계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의 안식처이자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해화역 인근에 위치한 선교사 사랑방 위드엠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갈 곳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주미영 장월방 선교사가 사비를 털어 마련한 공간으로 교단과 단체를 불문하고 선교사라면 누구나 방문해 식사를 나누고 쉴 수 있는 밥상 공동체를 지향하여 지난 3년간 2천여 명의 선교사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위드엠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0: 은퇴나 비자 문제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와 캘리그라피 등 실질적인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홀로 귀국한 선교사들의 병 곁을 지키고 트라우마 상담과 임대주택 안내 등 선교사들의 삶 전반을 돌보는 세밀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미영 본부장은 자신의 몸을 태워 섬겨온 선교사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소망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자 가정에서 성장한 이른바 통일교 2세들의 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본 내 2세 피해 당사자인 다무라 이치로 씨는 최근 교계 인터뷰에서 2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시도 자체가 전례가 드물어 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최근 통일교회 2세 청산 연락회를 설립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압력 때문에 2세들이 피해 신고에 나서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도 이 문제를 단순한 이단 교리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바라봐 달라며 한국 내에도 다수의 2세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총회 서기부에 서류를 접수한 후보는 총무 재임에 도전하는 박용규 목사를 비롯해 전주 은광교회 한기영 목사와 새능력교회 박철수 목사 등 모두 3명입니다. 예장합동 총회 교단의 행정과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는 임기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1도, 순천 21도, 광양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할아버지 사셨을 적부터 어머님은 광주리 하나로 살림을 맡았습니다. 서롬으로 얼크러진 머리를 손빗으로 가다듬으며 살림의 틈을 야무지게도 짜냈습니다. 봄, 여름은 푸성기로 광주리를 채우고 가을, 겨울엔 과일로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 솔껍질 같은 손으로 광주리 한 구석에 내가 기둥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담고 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오늘 아침 어머님은 내 기도가 담긴 광주리를 이고 살림문을 나섰습니다. 이창건 아동문학가님의 어머니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정말 사진에서 봤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아주 오랜 시절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의 기도로 큰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열심히 물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과 무관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모두 우연으로 생각할 뿐 그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셔서 행하셔야 되는 상황과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원수를 보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했기에 자신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감각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적인 존재시라고 말하며 이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과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만을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개입하실 분으로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이 남긴 시편은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경험한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지요. 오늘 바쁜 일상 다 뒤로 하고 부모님의 즐거운 하루를 위해서 다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0: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였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링컨을 길러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1: 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백정보 땅보다도 성경 한 장을 가져라. 네. 성경 한 권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정직, 진실, 모든 면에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넘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성경 때문에.
0: 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박은정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10년은 넘은 것 같죠?
0: 아, 네.
2: 네네. 그때부터 섬기게 됐어요.
3: 박 권사님은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2: 아, 저는 잠깐 교편 생활을 했다가요.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에서 그냥 살림했어요. 그래서 애가 많아서 애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가 다 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0: 네. 네.
3: 아니 뭐 애들 키우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데 몇 남매예요?
2: 이남 이녀고요.
3: 삼남매.
2: 사남매.
3: 사남매.
2: 이남 이녀.
3: 와. 지금 몇 살이에요, 걔들이 다?
2: 지금 뭐 40살인 애도 있고 26살인 놈도 있고 또 가운데 둘 더 있고 해서요.
3: 네. 아니 네. 권사님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안
2: 보이는데 많아요 목사님.
3: 근데 내가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또 늘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2: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89년도에 만났어요. 네네.
3: 또 남편 되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2: 아, 저희 남편은요. 우리 오빠 친구예요.
3: 오빠 친구?
2: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3: 와.
2: 네.
3: 그러면 늘 오빠 그러겠네.
2: 아, 늘 좋은 오빠였죠.
0: 그런데 어떻게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2: 아, 저희 오빠가 얘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능력도 좋고 너무 인성도 좋고 해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은정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부모님을

0: 친정 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네. 싶다 할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님이었겠네요. 네, 당시에.
1: 네,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0: 네. 네.
2: 그러면 극동방송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1: 제가 기억에 이명선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계실 때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래저래해서 제가 보니까 전파선교사 헌금을 이렇게 내시네요. 하시면서 한번 만나뵙기를 원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만났는데 이 운영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성교회에 목숨을 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뭐 돕는데 전혀
2: 지금도 그 이명선 하고 연락이 있어요?
1: 아, 그 부장님이 뭐 대전인가 부산인가로 가셨는데 아무튼 지방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겨서요. 지금은 퇴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장님 덕분에 극동방송에 오게 됐어요.
0: 예. 전파 선교사로 원래부터 쭉 선교 후원을 섬기고 계시다가
1: 네.
0: 또 운영위원으로 네. 좀 더 애정을 갖고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군요.
1: 네.
0: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 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1: 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다른 뭐 유행과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동방송 듣고 다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내가 이렇게 혹시 몰래 뭘 이렇게 음식을 몰래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죠. 이거 전파선교사 해야겠다 하고 거기 항상 뭐 320에 몇 번 이렇게 연락해 예.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0: 극동방송 많이 애청하시고 전파선교사 섬긴 이야기 네. 들려주셨는데 또 이제 운영위원까지 섬기게 되셨잖아요.
1: 네, 네.
0: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섬겨보시니 어떠세요? 또 극동방송과 더 긴밀하게
1: 네.
0: 사역을 동역하게 됐는데 청취자로서 느꼈던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동역하게 되니 또 이것이 다르더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1: 아, 저는 이 만약에 내가 청취자로서만 남아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도 옆에서 뵐 수 없었고 또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극동방송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 하면서 첫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실은 더 오래 더 애정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0: 네.
2: 그런데 애들을 사남매 키우고.
1: 네.
2: 근데 남편은 그럼 의사인데.
1: 네.
2: 무슨 의사예요?
1: 네, 정형외과 의사예요.
2: 정형외과?
1: 네네.
2: 뼈 부러지고 그런데
1: 네, 뼈도 부러지고 뭐 외상 있고 뭐 네. 화상도 당하고 이럴 때 필요하네.
2: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이제 아우 저 권사님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가면 만나요?
1: 시청역 성모 정형외과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병원을 옮겼어요, 목사님.
2: 예.
1: 그 저쪽 다른 쪽에 있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2: 그러면 이제 네. 기계도 좋은 거 갖다 놨고.
1: 네네. 예.
2: 뭐가
1: 네.
2: 제일 잘해요, 남편이?
1: 남편이 원래 고관절 박사예요. 박사를 고관절 쪽으로 했고요.
2: 그러면 저 뭐 요새 의사들이 순환기 같은데.
1: 맞아요.
2: 예. 어떻게 극복을 해요?
1: 저는 이제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 네.
1: 실은 이제 의사들이 순환기라는 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보내주신 환자 보고 하는 거죠.
0: 네.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또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겠네요.
1: 네, 네.
0: 네.
2: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사남매인데.
1: 네.
2: 이제 걔들이 다 자기 일 찾아서 나가고
1: 네.
2: 결혼은 했어요?
1: 딸들 둘은 다 결혼했어요.
2: 벌써?
1: 네,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0: 네.
1: 다 해외
0: 네.
1: 해외 동포라서 좀 슬퍼요.
0: 많이 보고 싶

0: 드시겠어요.
1: 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갈 사람들은?
2: 한 해는 사업하고 있고요. 한 해는 막둥이는 운동선수예요, 목사님.
1: 그래도 다 사남매가 믿음이 좋고.
2: 아니요. 제가 BC하고 AD로 나눠서 애들 낳았는데 BC 애들은 지금도 선세이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에너 도미노에 난 애들은 하나님을 일찍 만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요.
0: 아, 다른 두 자녀도 네. 또 신앙이 깊어지기를 네,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네, 네. 네.
1: 그럼 부모님들은?
2: 저희 엄마 외할머니 때부터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해요.
1: 그렇구나.
2: 네네. 네. 저는 이제 캐톨릭 학교를 중학교 다녔고요. 아. 엄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을 못했는데요. 엄마가 40대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다시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성가대도 하세요. 와. 근데 계속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90세 같지 않게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도요. 건강하게 계세요.
1: 그럼 시댁은?
2: 시댁은 저희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죠.
0: 와, 그러셨군요.
2: 네네. 네. 그리고 우리 동서는 제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0: 야, 권사님께서 또 한 네.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맞아요. 뿌린 역할을 하셨군요. 네네. 예. 앞서서 권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네.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스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2: 아,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왜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캐톨릭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너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짝꿍한테 나 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내 짝꿍이 걔가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예, 그럼 그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 교회 갔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성결교회부터 다녔어요.
1: 교회 가기 시작했고.
2: 네, 그때부터 교회 갔고요. 그때 가자마자 또 얘가 막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세례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입문하게 됐죠.
1: 아니 그러면 네. 이제 본래는 시집 가기 전에는 교사 노릇을 했어요?
2: 네.
1: 무슨 뭘 가르쳤어요?
2: 제가 영어 영국을 나와서요. 영어과 저서 조금 했어요.
1: 그러면 그 영어 이제 교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 키우고 네. 그다음에는 교사 접고
2: 네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북적북적 정신없이 살았죠.
1: 그럼 이제 남편 좀 도와주면서
2: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던 것 같아요. 아.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1: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2: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 그 교회를 다 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1: 한국말로 낭독했어요? 영어로
2: 외웠어요? 아니 한국말로 외우죠.
1: 한국말로? 네. 그러면 저 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2: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좀 이제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1: 네. 그럼 어디서 골라서 외워요?
2: 그 친구 중에 키르기스탄에 그 선교사를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 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2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 4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0: 주제별로 네, 분야별로 네, 1189절을 그러니까
2: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네.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1: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네.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네. 요만한 쪽지에다가 네, 네. 바쁘니까.

0: 네. 나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저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1: 네. 네.
0: 이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1: 네.
0: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1: 저는 저 장미꽃 이슬.
2: 아, 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1: 네, 네.
2: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뭐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2: 네.
1: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아,
2: 찬송의 가사, 네. 시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1: 네, 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선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선교사나 또 그 지역에 복음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2: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 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0: 네.
2: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네.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0: 아, 행동도 방송을 하고. 청취하는 그래서,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2: 그래서
0: 말씀이시죠.
2: 제가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네.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0: 네.
2: 너무 감사하죠.
1: 그래서 믿음은 네. 들음에서 나고
2: 맞아요, 목사님.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다
2: 그럼요.
1: 믿음, 찬송, 설교.
2: 네.
1: 그게 좋죠.
2: 아, 그러면
1: 믿는 사람들로.
2: 네.
1: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극동방송에 고정시켜놔.
2: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가요? 어떤가요?
2: 그렇죠.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뭐
0: 아,
2: 이렇게
0: 그래요?
2: 그런 얘기하죠. 네네.
1: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2: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2: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0: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2: 네.
0: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2: 네네.
0: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2: 네.
0: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2: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빌리그린 목사님 뭐 통역할 때 뭐
0: 네, 여의도
2: 저는 그때 뭐 11살이었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올 수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 전 세계의 뭐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중앙 수원 중앙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 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0: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도 또, 나누시고요.
1: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0: 아, 그러세요?
1: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0: 그렇죠.
1: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0: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1: 맞아요.
0: 감동받아 단숨에, 다 읽으셨군요.
1: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더 그 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 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탁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2: 저 권사님의 목요일날마다 네. 찬송 인도를 하는데 네. 그 찬송 인도 하면서 제일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1: 제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선포하는 뭐 그런 찬양이죠. 네, 네, 네. 예수님 아니, 찬양 같은.
2: 저 나도 이제 찬양을 늘 네. 뭐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담은 연결을 해 나는.
1: 네.
2: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찬양에서.
1: 아, 그러면요 목사님.
2: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네. 나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권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
2: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한죄짐 벗고보니 네. 슬픈 많은 이 세상.
1: 네.
2: 그걸 좋아하는구나. 네. 한번 불러드려요.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0: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러면 앞으로 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1: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2: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네.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1: 아 그러면 젊었을 때는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젊었을 땐 제가 막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0: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에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1: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0: 아.
1: 네.
2: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1: 네,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죠,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목사님.
0: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0: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제일교회는 5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를 초청하여 새생명전도축제를 엽니다.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의 시간 되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010-3931번에 1655-16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0: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8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따뜻한 5월의 오후,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가장 오래 사랑해준 이름, 바로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는 날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짧은 한 문장이지만 또 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따뜻한 관계의 약속이 이 말씀 구절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돌아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늘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대신 걱정해 주시고 힘들 때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내어주시던 부모님.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사의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엄마 고마워. 아빠 사랑해.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오래 기다려온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추억 속 사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정히 안아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평안과 사랑을 더해주시길 기도하며 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네, 함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또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될 텐데요. 이 시간만큼은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부모님께 전화를 한 번씩 드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면 문자는 어떨까요? 아까 오프닝 때 나눠드린 것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또 이미 많은 분들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또 카네이션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또 인터넷이 워낙 또 잘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꽃을 멀리 떨어 계신 분들께는 또 이렇게 꽃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께 우리 사랑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 부모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아,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되새기면서 부모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에 왔습니까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자 또 퀴즈 문제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퀴즈 문제 준비를 했고요. 9396님께서 문자 올려주셨습니다. 앱을 통해서 출석 체크 문자 올려주셨네요. 2시 왔습니다 하고 올려주셨고, 9007님께서도 오늘 병원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속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빨리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은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 것 같아요. 아직 날씨가 봄이긴 하지만 쌀쌀함이 간혹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 지금 바로 올려드립니다.

0: 드릴 텐데 많은 분들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성경은 어딜까요? 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보기 드립니다. 보기를 드리면 무조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여호와 이레, 2번 여호와 샬롬, 3번 여호수아, 4번 여호와 라파.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를 빠르게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성경 구절이라는 이 의미가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성경 구절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네, 1번 여호와 이레, 2번 여호와 샬롬, 3번 여호수아, 4번 여호와 라파.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시에서 딸기 모찌를,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선물 협찬 추가로 더 있습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오육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유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또 찾게 되는 칫솔 세트가 있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를 맞춰주시는 분, 오늘 새싹으로 오신 1244님 반갑습니다. 신청 찬양도 올려주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가정의 날 중에, 또 어버이 가정의 달 중에 어버이날을 함께 보내시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떠오르는 찬양이 있을까요? 제가 검색은 해서 준비는 하겠지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아빠 엄마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이 찬송가를 좋아했어, 우리 아빠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셨는데, 혹시 듣고 싶은 찬양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답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수 지역, 또 광양, 순천, 뭐 고흥, 다양한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또 운전 중이신 분들은 운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찬양 이어갈까요? 원두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듣고 오시는 동안 퀴즈 문제 정답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940님께서도 또 신호 대기 중에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안전이 심히 연료가 됩니다. 운전하실 때는 문자를 남기시는 게 참 어려운데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829님도 오셨네요. 오늘 퀴즈 문제에 힌트를 좀 드린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이름만 빼고 나머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보기 중에서 이름을 찾으면 그게 정답인데 그걸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 한 번만 더 드릴게요. 1번 여호와 이레, 2번 여호와 샬롬, 3번 여호수아, 4번 여호와 라파. 이름이라고 하니까 다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 4번 중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0782님 최근에 자주 못 뵈신 것 같은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오셨네요. 네, 금요일 인사드려요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30님 오늘도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서 아,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듣고 있습니다. 피디님은 효자일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아휴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잘 연락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저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저만큼 연락 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또 듣기와는 다르게 또 전혀 다른 저의 모습을 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효자일 거라고 하셔서 아무튼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은 순천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수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오후 12시 기준으로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봄이니까 찬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시원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애매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럴 때 감기가 쉽죠. 아,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오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 가정과 관련된 곡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부모님 관련된 찬양들도 함께 오늘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이라는 곡으로 이번에는 이어드릴 거고요. 우르르 워십, 이 앨범이 참 재밌습니다. 우르르 워십, 우르르 워십, 우르르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와 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1분 14초 15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 오늘 저에게 문자 주시지 마시고, 저에게 극동방송으로 문자를 주시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께 문자를 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부모님께도 드리고 우리 방송 진행하는 저에게도 문자를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만큼은 우리의 주인공은 부모님이시다 라는 마음을 모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저는 제 나름대로의 또 문자를 받아내는 방법 퀴즈가 있잖아요. 퀴즈를 드리면서 참여를 이끌고 싶은 마음

또 간절한데, 아유,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아, 오늘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성경 퀴즈. 아, 오늘은 이름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이름, 이 사람은 누굴까? 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0명의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다른 걸 보고 왔는데 이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삶에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 바라보는 부모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마음을 전하면서 또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소망을 품고 끝까지 우리 모두 달려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시고 또 사람이라는 게 가다 보면 또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가족이 아닐까요? 또 그리고 이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서 지치지 않도록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때 남겨주셨던 것처럼 저는 좀 오글거리긴 하던데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그런 문자를 참 좋아하십니다. 꽃은 당연히 더 말할 여지 없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 구절 있는 성경. 성경 반복됐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을 했던 사람 누굴까? 보기 드립니다. 1번 여호와 이레, 2번 여호와 샬롬, 3번 여호수아, 4번 여호와 라파. 이 오늘 보기는 정말 너무나도 다들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퀴즈 문제, 예, 이 문제 보기 중에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이름을, 이름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수아, 여호와 라파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9362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새싹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셨습니다. 위로브의 아버지의 집을 향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의미를 담은 찬양으로 신청했네요.

0: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께 퀴즈 문제를 올려드렸고, 퀴즈 문제만 올려드리고, 주소를 안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어디로 문자를 하라는 문자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샵 9750번으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이 시간은 우리 잠깐 전남동부 지역에서 다음 주 5월 15일 중요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목사님 중에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참여하실 분 목사님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잠깐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1: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0: 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 신청해 줄 수 있는 방법 안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750번으로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고요. 잠깐 일정 소개를 말씀드린다면 오전 9시 30분부터 개회 예배가 잠시 예배 드려지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이중 목사님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이라는 주제의 말씀 또 강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오후 1시 20분부터는 지용군 대표님께서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지고요. 혹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말씀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들으면 너무 좋지만 혹시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참석으로 또 이렇게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또 1년에 한 번 준비한 우리 귀한 시간 참석하셔서 함께 또 목사님들 말씀 산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오늘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꾸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이 붙어버리네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아버지 부모님 어머님께 대한 그런 곡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곡들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런 곡들을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 올려드릴 것 같고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우리가 듣고 싶은 찬양은 이 곡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라는 앨범 중에 곡으로 잠깐 듣고 올 텐데요.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마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561님께서도 여호수아, 이제 정답 발표를 해야 되죠? 여호수아,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제가 예전에 알았던 것 같은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결단한 건 끝까지 믿고 약속의 땅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걸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갈렙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들의 또 그런 요청이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줘야죠. 이렇게 요청,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 참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예, 네, 오늘 여호수아라고 정답 올리신 분 중에 제가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96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1244님께 예, 오늘 새로 문자 주신 분 중에 제가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마치고 제가 추가로 몇 분을 선정해서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 당첨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일 행복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 배용주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2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동방 우수 땅의 사람으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욥은 재산이 많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훌륭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다른 것으로 다 거두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재난을 다 재산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게 하는 큰 고통을 줍니다. 자,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의 신앙은 고난 전이나 고난 후에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욥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고난 중에 욥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한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을 욥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이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었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욥이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살리십니다. 고치십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신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0: 건축자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각각 금, 은, 보석,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력을 시험하려고 불을 보냅니다.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불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불은 곧 고난을 의미합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이 올 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욥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욥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세요.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 고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 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와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키셨습니다.

0: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는 가끔 연애, 결혼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곤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한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서 남들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요. 대화에 대해서 이쁜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1대1의 대화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든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공감하시나요?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나는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빚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랑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 대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선물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께 예쁘게 말하는 선물로도 효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예쁘게 하면 얼굴도 예뻐진다나 뭐 어쩐다나 예? 우리 예수님께도 예쁘게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요. 자,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예쁘게 한번 고백해보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미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그리고 또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지난주에 이제 미리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이라든지 식사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사랑합니다 아주 예쁜 말로 예쁘게 하셨죠? 예쁘게 말하는 거. 그냥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쁘게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우리 그 자녀잖아요. 예쁘게 얘기해야 되죠. 막 불평, 불만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보다 예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감사의 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감사할 게 진짜 많잖아요. 일단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은혜, 감사죠.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날,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도 하고 선물로도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사랑하면은 어딘가요? 사랑장?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이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사랑에 관련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인데요. 자, 오후 3시에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그 앱에서도 무료로 글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처럼 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듣겠다 하는 부모님들께 앱 설치하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도 화성. 맞아요. 때에 맞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모두를 살리는 말이 되겠네요.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울산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고흥에서 8720번님, 광주, 부천, 평택.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인천 듣고 계세요. 아까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지난번에도 제가 이곡 한번 들려드렸는데, 강원명의 목소리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아니라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 강원명이 부릅니다. 사랑은.

네, 사랑은이라는 찬양 좋죠? 강원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0526번님 아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대전에서 택배하시면서 우리 7769번님 들으시면서 앱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네, 5524번님도 경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에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왠지 이 찬양 이 날씨 너무 좋을 것 같다고 6958번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자, 동탄에서도 오늘 휴무라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긴 방학 중인 아들이랑 같이 있다고. 어떻게 전화 이따 해볼까요? 5376번님, 아들 어떻게 전화해볼까요? 경주에서 택배하면서 배달하시면서 5215번님 듣고 계시네요. 오, 이 시간에는 힘이 쭉 빠진다고. 어유, 그렇구나. 힘내십시오. 네, 그렇죠. 이제 점심 먹고, 이쯤 이제 나른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5215번님. 예쁜 두딸 데리고 친정 가는 길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7987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 아버님의 가정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제야 기억이 된다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짐이라고. 아유, 그렇군요. 38년 전에 약혼식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0: 언제나 남편과 함께 특송으로 불렀죠. 대구에서 와이셔츠 다리미질 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대구 10일에 영남권 전도대회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0697번님 관심 가져주셔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님,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1359번님 방송 듣고 계시네요. 와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번 주일이 Mother's Day라고. Mother's Day. 그렇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새깨라를 2483번님이 듣고 계십니다. 파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성남 우리 택시 기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오늘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전도 요청이 있었어요. 전도 요청이 조카 며느리, 그쵸? 조카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다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해놨답니다. 얘기까지 해놔가지고. 자, 우리 권사님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놨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을 것 같, 고객이 통화 중이랍니다. 잠깐만요. 이 중요한 시기에 끊었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아, 네.
0: 안녕하십니까? 저 이시은 님 되시죠?
1: 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에 계시는 거 맞죠?
1: 네.
0: 우리 김수남 어머님께서 지금 보니까 숙모라고 부르신다는 것 같은데
1: 아, 네, 맞아요.
0: 맞죠? 우리
1: 네.
0: 숙모님이 우리 극동방송으로 우리 이시은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사연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1: 아, 예.
0: 극동방송 혹시 아세요?
1: 네,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어떻게 그 숙모한테요?
1: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적도 있고요.
0: 네네.
1: 그냥 이름은 알아요.
0: 이름은 알아요. 방송은 들어본 적은 없죠?
1: 네.
0: 혹시 교회 다녀봤어요?
1: 교회는
0: 네.
1: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다녀본 기억은 있고요.
0: 그래요.
1: 엄마가 이제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서
0: 네네.
1: 임신하셨을 때 조금 다니고 그랬다고 들었긴 했어요.
0: 그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1: 초등학교
0: 찬송가도
1: 저학년 때까지?
0: 듣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겠네요.
1: 네.
0: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극동 방송이.
1: 아, 네.
0: 모르셨어요?
1: 그거는 잘 몰랐어요.
0: 아,
1: 그냥 극동 방송이 있는 건 알았는데,
0: 극동
1: 여기
0: 방송이
1: 기독교.
0: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 교회. 예.
1: 네.
0: 예수님 이렇게 알리는 방송. 근데 우리 이제
1: 네.
0: 우리 김수남 숙모님께서 교회도 잘 다니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1: 아, 예.
0: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1: 네.
0: 이제 우리 극동 방송을 잘 듣고 계셔서 이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 당첨이 됐으니까 제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1: 네.
0: 선물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 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그다음에 더치커피스툴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어떤 거
1: 네.
0: 고르시겠어요?
1: 아, 저는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좋습니다. 유산균 드리고 우리 숙모님 때문에 선물도 받는데 그쵸? 우리 숙모님도 하나 드려야겠죠?
1: 네.
0: 숙모님은 어떤 거 드리면 좋을까요?
1: 아, 아까 말한 것 중에서요?
0: 네네.
1: 네, 같은 유산균으로
0: 같은
1: 고르세요.
0: 유산균.
1: 네.
0: 같은 유산균.

0: 전혀 신기한 것 같지 않네요.
1: 아, 네.
0: 많이 출연해 본것 같이 아주 차분하신 것 같아요.
1: 아, 네.
0: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두 분.
2: 시원아.
3: 아, 네, 안녕하세요.
2: 그래.
0: 자, 우리 숙모님께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사연을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네, 시은아라고 부르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하고 싶은 얘기.
2: 시은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너 걱정 근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은이 민기 준우 근우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있잖아. 천국 시민권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시은아.
0: 우리 이시은님,
2: 네.
0: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생방송 중에
2: 아,
0: 우리
2: 네.
0: 숙모님이 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 들었을 때요?
2: 그냥 되게 진심이 느껴졌고,
0: 네네.
2: 되게 좀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0: 네.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던 그 기억이 있을 텐데
2: 네.
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2: 네.
0: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2: 천국이요?
0: 그렇죠. 아까 우리 천국 시민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숙모님이.
2: 네.
0: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같이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같이 다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계속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2: 아멘.
0: 그거를 지금 우리 숙모님이 우리 시은님께 소개하고 예수님 같이 믿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이시은님이 꼭 예수님 믿고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2: 예.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2: 네.
0: 그러면 한번 그 결단에 결심을 하는 기도를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시은님.
2: 네.
0: 자, 우리 영접한다는 거,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2: 네.
0: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거는 내 삶의 이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산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 지금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2: 아멘.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요. 꼭 교회 가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실지 예수님이 누구실

0: 다시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평안을 좀 찾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1: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나 아니면 좀 상황이 안 되면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0: 다음
1: 생각은
0: 주에? 오케이.
1: 했는데.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 숙모님하고 같은 울산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시다면서요.
1: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이시은님의 이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받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집 주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0: 그래서 혹시 아니면 그 주위에 좀 교회 다니는 잘 아는 사람 있으세요?
1: 아니요,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아는 사람은 없고요. 집 근처에는 일반 교회는 없고 천주교회 하나 본것 같거든요.
0: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로 저희가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이번 주는 안 되면 다음 주부터 한번 용기 한번 내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그리고 숙모님,
2: 네.
0: 숙모님이 다음 주에 다음 주한 주는 숙모님 교회 섬기는 것보다 한 주는 좀 이렇게 조카 며느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그 교회 가주시면 좋겠어요. 어때요?
2: 혼자도 잘갈것 같아요.
0: 잘갈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2: 네,
0: 다행이고.
2: 시은이를 믿어볼게요.
0: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2: 네.
0: 울산 극동방송 통해가지고
2: 네.
0: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2: 네, 부탁드립니다, 비디님.
0: 예. 자, 우리 이시은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숙모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1: 네. 저희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예.
2: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1: 네.
0: 그래요. 오늘 이시은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순암 권사님 너무
2: 네.
0: 고맙습니다. 우리
2: 감사합니다.
0: 기도하면서, 우리 조카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
2: 네.
0: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이시은님 고맙습니다.
2: 네.

아, 우리 권사님이 아까 잠깐 저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을 닥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조심조심 그렇잖아요. 우리 이시은 님 꼭 거의 뭐 무교입니다. 하나님께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보고요. 자,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었으니 주 예수 하늘나라.

0: 내 영혼이 은총이 바 토부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또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 조카 며느리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숙모님께서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도 요청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상대방이 전화 통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전화 연결하기가 편합니다. 이번에도 또 전화 요청이 있네요.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보니까 언니와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근데 형부에게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다 미리. 제가 그러면 형부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이라고 하시네요. 경남 통영.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0: 황삼연님 되시죠?
1: 네네.
0: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운전 중인데 잠깐 갔다 갓길에 떼려고 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갓길에 들려고 하세요? 예, 갓길에 좀 대주시고요. 저는 이제 극동방송 김인수라고 합니다. 옆에 혹시 아내도 타고 계시나요?
1: 네네. 네.
0: 그러면 일단 운전하시는 동안 아내 좀 바꿔주시겠어요?
1: 아니요, 카폰이라서.
0: 아, 그러세요? 두
1: 다섯
0: 분다
1: 개.
0: 듣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1: 네.
0: 갓길에 주차 한번 해주십시오.
1: 예, 지금 다가갑니다.
0: 네, 천천히.
1: 네.
0: 천천히 주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주차합니다.
0: 예. 우리 처제죠? 김은영 처제가
1: 네.
0: 저희 극동방송에 언니하고 형부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1: 예.
0: 당첨이 돼서 제가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자, 언니 옆에 계시나요?
2: 네.
0: 언니도 계시고 두 분이 지금 통영에 와 계신다 그러네요.
1: 네네.
0: 다른 지역에 있다가 통영에 오셨나 봐요, 지금?
1: 네, 부산서
0: 아,
1: 내려왔습니다. 처갓집에.
0: 처갓집에? 부산에서 통영이면은 한 30분, 1시간 걸리나요?
1: 1시간 40분 정도에.
0: 1시간 40분?
1: 네.
0: 아, 오래 걸리는구나, 더. 처갓집에 오셨구나. 네네. 자, 되셨어요, 갓길에?
1: 네, 되고 있습니다.
0: 아, 됐어요?
1: 네.
0: 되고 있어요? 아니면 됐어요?
1: 되고 있습니다.
0: 되고 있어요?
2: 됐습니다.
0: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1: 네.
0: 됐어요. 됐어. 황삼연님, 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2: 김미자.
0: 김미자.
2: 예.
0: 김미자. 김미자 언니, 동생 김은영. 우리 은영이가 언니하고 형부 사연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에 사연이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자, 선물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선물. 자, 소곱창전골 유산균, 고급 김부각 세트, 순무김치, 열무김치, 연어회, 계장, 약과전과, 커피, 견과, 비타민 레모나,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화장품이었나?

0: 저 유산균이야.
1: 유산균. 아, 화장품 안 났나 그랬더니 아우 화장품은 됐어 그러는가요 옆에? 예?
2: 네네. 쓰는 게 있어가지고.
1: 아, 쓰는 게 있어가지고 유산균.
0: 네.
1: 그러면 아내는 유산균, 본인은 뭐 갖고 싶은데요, 남편은?
0: 저는 아내하고 같이 나누려고요.
1: 아내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유산균을?
0: 예.
1: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처제 때문에 지금 선물 받는데 처제는 뭐 줄까요? 처제.
3: 뭐요?
0: 뭐, 처제가 좋아할 게 뭐.
1: 뭐가 있을까?
0: 뭐가 좋겠나?
1: 뭐가 좋을까? 자, 우리 처제.
3: 네.
1: 처제는 뭐가 좋아요?
3: 저요.
1: 예?
3: 김부각 먹겠습니다.
1: 김부각,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미자님.
4: 네.
1: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그 방송, 생방송 출연해 봤어요? 라디오 생방송?
4: 아니요.
1: 아, 그렇습니까? 오늘 첫 출연입니다.
4: 네.
1: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에 우리 동생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했어요. 생방송 중에.
0: 아, 네.
1: 그것도 전국 생방송.
4: 그래요?
1: 네.
0: 처제한테 고마워.
1: 그러니까 처제한테 좀 고마워해야죠. 선물도 받고 방송도 타고.
4: 네.
1: 근데 극동 방송 아세요?
0: 네, 알고 있습니다.
1: 들어봤어요?
0: 네, 저는 극동 방송도 한 번씩 듣고 합니다.
1: 한 번씩 들어요. 언니는요?
2: 저는 들을 시간이 없어서.
1: 들을 시간이 없어서.
2: 네, 직장 다녀가지고.
1: 어떤 방송인지는 아세요?
0: 네.
1: 어떤 방송이에요?
0: 뭐. 나라 기독교 방송이 많이 오지.
1: 기독교 방송, 그렇죠, 그렇죠. 두 분 혹시 교회 다녀보셨나요?
0: 다니진 않아도 많이 저는 좀 아는 편입니다.
1: 아는 편이에요. 다녀봤어요?
0: 네. 다녀보기는 봤어요.
1: 아내분은요?
2: 저는 안 다녔습니다.
1: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
2: 네네.
1: 우리 그 김은영 동생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어요, 두 분에게. 두 분에 관한 사연. 자, 우리 은영 씨.
3: 네.
1: 자, 우리 형부하고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그쵸?
3: 네.
1: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3: 형부 언니 너무 사랑하고 자주 얼굴도 못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0: 아무튼 고마워. 항상 생각해주는 게 고맙지요.
1: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생분이 얘기하다가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0: 네네.
1: 이렇게 속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울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왜냐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형부하고,
0: 저도
1: 예.
0: 저도 처제한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거는 뭐, 얻고 댕긴 거 그런 거, 그런 게 기억 많이 나요.
1: 아이고, 그래요. 얻고 댕겼어요.
0: 네.
1: 그러니까 형부하고 언니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 나중에 꼭 천국 갔으면 같이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또 진심으로 울컥하면서 얘기했거든요.
0: 네, 그래도 뭐 항상 뭐 저희 생각을 많이 해갖고 고맙더라고요.
1: 예, 우리 남편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내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죠? 아, 남편분?
0: 천국.
1: 그렇죠. 천국 가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다 똑같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있었을 때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동생이 언니하고 형부가 꼭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방송에 신청을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우리 남편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0: 네, 저는 성경 공부를 조금 따로 했거든요.
1: 해보셨구나.
0: 예. 그래서

0: 나는 그런 거는 구절 가는 그런 것도 다 알고 뭐 네네. 상세하게 이제 의미와 뜻을 다 부각하지는 못해도
1: 네네.
0: 그러니까 읽으면 아무래도 좋은 말씀이 많고 하니까
1: 네.
0: 외우고 다니는 것도 좀 많고
1: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두세 명 이상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분이 교회를 나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더 깊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꼭 교회 다니시라고.
0: 네, 가이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또, 마음은 있어도 뭐 거기 힘들다는 어차피 핑계인데.
1: 네네.
0: 참 이 살아가면서 이 아직까지 신앙이 작아서 그렇겠지만 오늘도 몰라도
1: 네네
0: 마음은 항상 있죠.
1: 그러니까 뭐 핑계라고 얘기하시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핑계죠. 마음만 있으면 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저희의 교회도 천지인데.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황사면님. 김미자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으로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부산에서 돌아가셔서 꼭 교회당을 한번 용기 있게 밟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0: 네, 일단 감사합니다.
1: 일단 감사. 일단 감사는 왠지 불안한데.
0: 일단 3단까지 갈까요?
1: 그러니까 아, 3단, 4단. 일단 감사하고 그냥 안 가실 것 같은데.
0: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내야죠.
1: 천천히. 천천히 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은 그냥 팍팍 밀어붙이는 프로그램입니다.
0: 네, 극동 방송도 오래됐지요.
1: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올해 창사 70주년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계기로 한번 깊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0: 네.
1: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소개시켜드릴까요?
0: 일단은 소개를 받아보는 게
1: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저 유산균 받기 전에 우리가 주소 받을 테니까 그 집 주위에 있는 건강한 교회 요즘 이단도 많아서요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결심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잠깐 저하고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내분도 네. 같이 저 따라서요. 자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를 죄와 수밖에 없는 죄를
1: 구원해 주시고
0: 네.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부가 우리 처제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영 씨한테.
0: 처제 아무튼 고맙고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 있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첫째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떠나서라도 첫째 건강을 해야 뭐 교회를 다니든 뭐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 자 우리 언니도 한 말씀 해주세요.
3: 그래 오랜만이지.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하나님은 믿음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님 오늘 이렇게 네.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4: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도

0: 아빠하고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죠. 네. 우리 두분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좋은 하루
0: 건강하십시오.
1: 되십시오.
0: 자, 이렇게 언니가 보니까 동생이죠, 동생. 언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것 같아요. 꼭 우리 부부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또 CCM 앨범을 발매하신 것 같네요. 4317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친정어머니 일주기 추모의 마음으로 신청하신 0913번님의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8795번님 어버이날 맞아서 대구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장로님 이렇게 또 사연 주셨네요. 1324번님 이 사연 저희가 다음에 꼭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카 며느리 사연 들으면서 7205번님 많은 눈물을 흘리셨네요. 자, 한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또 예배 승리하는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 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0: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위대한 신앙, 멋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멋지게 시작했다가 지저분하게 끝나는 인생보다는 시종 멋진 신앙과 삶으로 일관하는 인생이 참으로 멋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읽다가 가장 이상적인 위대한 신앙과 멋진 삶의 소유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에 가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등정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난 갈렙의 나이 85살이 된 후에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지파별로 점령지를 제비 뽑아 나누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전사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정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을 때 열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기염을 토하던 열 사람과 그들의 열변에 동조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웅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따랐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대로 이루어지고 뿌린대로 거두고 믿음대로 성취된다는 진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이스라엘은 편의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가능하면 입지 조건이 좋은 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장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추첨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갈렙은 내 나이 85살이긴 하지만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산악지대인 헤브론을 주시오. 나는 그곳을 개간하고 개척하여 옥토로 만들 것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 그들을 추방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의 용기와 기상과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위대한 신앙, 멋진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갈렙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의 삶은 성실한 삶입니다. 7절을 보면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실한 삶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 인격이 올바로 다져져야 그 삶이 성실한 양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우리

사람의 속담은 일리가 있는 속담입니다. 불운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부지런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어떤 일에도 게으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아도 책임을 다합니다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을 맡아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성실이라는 히브리어로 에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확립된, 믿음직한, 신뢰성, 믿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실이 진실, 믿음과 동의어로 취급되고 있으면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불성실은 비진실이며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성실한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며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빗나간 화살은 돌이킬 수 없다는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인생과 신앙에도 적용된다는 진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출발에서 종점까지 성실한 삶,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리고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칼렙은 85년간 자신의 인생관인 성실을 지키며 그대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최선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칼렙처럼 오래 살든 아니면 짧게 살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요 멋진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신앙입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연은 칼렙은 광야에서 피로하고 지루했던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다.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하실 때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는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여자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닷 가운데 우뚝 선 큰 바위였고 구름과 비바람과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높은 산봉우리였다라고 예찬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은 칼렙의 신앙을 강하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의심하며 불평하는 무리 가운데 끼었던 일이 없으며 애굽의 파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오직 약속의 땅만 바라보았다라고 격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천문질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랐을 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굴의 신앙입니다. 12절에 보면 85세 된 노인이 이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원주민이 아낙 자손들을 싸워서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갈렙의 요와 같은 용기와 결단을 본 요호수아는 산지인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면서 축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갈렙이 그러한 용기와 만용이었는지 아니면 호언장담이었는지 또 자기 과시의 일면이었는지 그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라고 했고 15절에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헤브론을 장담하고 가져간 갈렙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다면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원주민의 공격을 받아 전쟁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갈렙의 땅으로 등기가 끝났고 원수들은 모두 물러가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14절 하반절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차례 8절, 9절, 14절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참다운 성실과 신앙과 용기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 누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엘라 골짜기 골리앗을 향하여 소리 질렀던 소년 다윗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신앙이며 승리의 비결입니다. 85살 난 노인 칼렙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위대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멋진 삶이란 교회를

0: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조건 재미를 만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근데 전 마치 13살 난 소녀 두루 베리어 양과 같이 또 마약으로 파괴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건강을 쓸 기회도 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멋진 삶은 멋진 일을 하는 삶입니다. 멋진 일 가운데 최고로 멋진 일은 영혼을 위한 일이며 예수님을 위한 일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그 멋진 일은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멋진 삶의 드라마를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멋진 삶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작가 구승은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고 노래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걷다가 쉴 것이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 찾아 쉴 곳이 있습니다. 폐허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찾아갈 쉼터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넓은 가슴입니다. 지금 그 가슴으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대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0: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장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 3장입니다. 드디어 에스겔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 선지자로 사명을 주시고 이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며 선지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모습입니다. 4절에서 11절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에스겔의 성령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16절에서 21절 선지자로서 에스겔의 임무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22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잠시 동안 침묵을 명하십니다. 핵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성으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직접 먹도록 지시하고 그 맛이 꿀과 같다는 반응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러한 시청각적 교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영적 음식이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12에서 15절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 다시금 놀라운 영광의 환상을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동족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직접 목격한 환상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파송받은 에스겔은 성령의 힘에 이끌려 둘러나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 후 집에 들어가 벙어리가 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전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연극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요구에 대해 에스겔은 입을 벌려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꿀과 같이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섭취할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자로 파송된 후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2장 4절입니다. 2장 7절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애써 드러난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달락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3절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장자에 채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말씀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능력을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할 때 사탄의 계획과 도전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둘째 4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 선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선포할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선포의 대상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 비교적 표현을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순종하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완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2장 3절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2장 4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 2장 5절 배역한 족속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파송을 앞둔 그 시점에서 다시 7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완악한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거듭하는
백성들에게

0: 만약 직무를 유기할 경우에는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악인에 대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20절과 21절 의인에 대한 파수꾼의 직무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부르는 경우는 에스겔 외에도 이사야 5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7절, 호세아 9장 8절 등에서도 몇 차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파수꾼은 성벽 위나 산 꼭대기 망대 위에 배치되어 적의 침략을 사전에 탐지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문을 보호하고 수비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선지자는 대상자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11절 2장 5절과 7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했을 때 수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이지만 18절과 20절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면 선지자가 핏값을 치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선지자의 임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받는 상황에 대해 18절 악인을 깨우치지 않아서 사망에 빠지게 될 경우, 20절 의인을 깨우치지 않아서 악에 빠지게 되는 경우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22에서 27절 에스겔의 일시적 침묵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소명을 받고 선포 대상과 당면할 어려움에 대해서도 전달받게 됐습니다. 22절 23절 들로 나가 여호와의 영광을 받습니다. 24절에서 26절 침묵을 강요받는 에스겔입니다. 27절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26, 27절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은 찬송가 579장 어머니는

이 찬송은 1967년 주요한 박사가 개편 찬송가 편찬 당시 한국 찬송가 위원회로부터 어머니 날에 즐겨 부를 수 있는 곡을 하나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사하였습니다. 자식과 남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과 자식의 장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아침 저녁으로 읽어주시는 불러주시는 어머니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신 어머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작사자인 주요한 박사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소식과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지의 편집을 통해 문학적 소질을 통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해방 후에는 한글 전용의 생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58년 자유당 시절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서울 중구 갑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가로서의 활동도 하였고요.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세문안교회를 수십 년 섬기다가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외에도 주요한 박사는 자신이 받은 문필이라는 달란트를 통하여 나라 잃은 서름과 민족의 아픔을 달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개혁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국가에서는 고인이 된 주요한 박사의 업적과 넋을 기리며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할 때 지어진 뜻도 함께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연의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양도 이어서 함께합니다.

옛말에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낳고 길러보아야만이 참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고 길러본 사람은 이 말에 깊은 공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남으로 부모가 되는 출산의 기쁨도 잠시, 아이를 처음 키우는 젊은 부부는 전쟁과 같은 육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 성장하면서 혼자 큰 것 마냥 부모님만 보면 투덜댑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밉지 않습니다. 금방 또 용서가 되고 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자녀를 길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전해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내고 이제 자녀가 부모님께 잔소리를 합니다. 자녀만 키우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다시 육아까지 도맡아는 일도 생겨나고 정말 육아가 끝이 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40, 50, 60, 70

80세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갑자기 주님께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김표 안수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0: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3: 좋아하지.
2: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3: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3: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4: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 안녕하세요.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 위원장 순천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입니다. 매일 아침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식탁을 차리는 어머니의 마음,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말씀을 연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귀한 수고를 잘 알기에

0: 저희 전남 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 작은 쉼과 회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순천 동부교회에서 2026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님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시편에 담긴 깊은 울림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이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미래 목회의 명확한 방향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가 척박한 목회 활동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9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제일교회는 5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를 초청하여 새생명전도축제를 엽니다.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의 시간 되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010-3931번에 1655-16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행복한교회에서 에스도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00

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에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우리는 종종 좀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는요,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자녀 교육이 가장 힘듭니다. 자녀 교육처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골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가정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자녀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루에 몇 번이요? 한 번. 하루에 한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참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못 먹어도 굶어도 부모는 가난해도 이 악물고 일해서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녀에게 할수 있는 투자들 중에 최고의 투자. 그 투자는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시대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권한, 그 특권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한 가정의 포주, 아버지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보시면 자녀를 축복하는 이 특권의 범위를요, 하나님이 확 넓혀주셨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성도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누구라고 말한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바로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부모는요, 엄마이든 아빠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의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부모된 분들은 어떤 분이 됐든 간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갔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구리나케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 머리 위에 아마 안수했겠죠? 그러면서 축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모두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꿈을 자녀 손들에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는 자녀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그 자녀손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하셨어. 위에 있게 하실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는다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아들아, 딸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서요, 용기를 부어주고요,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먼저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자녀 축복은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23절 말씀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들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처럼 영적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제사장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명령이 그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 자녀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요. 감리교를 창시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형제가 천국 이상의 찬송시를 작곡한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죠. 우리의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의 찬양의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가 23장.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참 믿음의 거장들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거장들을 치워낸 사람이 그의 어머니 수산나였습니다. 수산나는요, 자녀를 19명 낳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삶이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이 수산나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축복 기도를 빼먹지 않는 겁니다. 매 주마다요, 한 자녀씩 첫째부터 19째까지 차례대로 오락해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 자녀 머리 위에 안수하며 축복 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나 이 어머니에게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앞치마 기도라는 일화가 있어요. 앞치마 기도. 무슨 말이냐면 19명의 자녀들, 아들, 딸들을 키우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음식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이 수산나는 19명을 키우는 중에 늘 앞치마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19명의 자녀들은 아,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 말했겠죠. 내가 앞치마를 들어 올리면 너희들을 위하여서 축복기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줬겠죠. 그러니까 엄마가요 그 풍주하게 삶을 사는 중에 앞치마를 들어서 착 올리면요 19명의 자녀들이요 막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난장을 피우다가도 엄마가 탁 앞치마를 집어 올리면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치마를 올리고요 그 자녀들 19명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어느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축복기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네 가지 축복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보호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보호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 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내 자녀 손들을 지켜주세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보호의 복을 축복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언어로는요, 사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울타리를 치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자녀 사방을 울타리가 되어서 쳐주시는 그 복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음 지켜내기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덤벼드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그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문화에 유혹되지 않냐고 믿음 지켜내려면 부모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그 복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내 자녀 손들의 삶이 어두워요, 깜깜해요, 막막해요. 그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스끄나이, 어찌하스끄나이. 이 삶만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난다, 어찌하스끄나이. 그러고만 있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 자녀 손들의 인생의 길에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찬란한 빛을 내 자녀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막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내 자녀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축복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의 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복. 은혜의 복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 또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뭘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여 내 자녀에게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철저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패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해져 버렸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신앙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 나온 것,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나왔고 아니면 늘 주일날 예배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결코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은혜 있어야 삽니다.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해.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고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호의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거저 사랑과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내 손주들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네 번째는요, 평강의 복을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강의 복. 무슨 복이요? 평강의 복이요. 평강의 복. 오늘 보면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중에 축복은요,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준비도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돈 진짜 잘 벌면서 삽니다. 요즘 삼성 노조가 또 막 이거 하려고 굴더만요. 아이고 삼성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튼 진짜 좋겠어요. 돈 많이 버니까. 아무튼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돈 잘 벌고 잘 살아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 볼 때마다 그래도 너는 참 잘 됐다야, 너는 진짜 복 받았어야, 그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마음이 천국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면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아멘이죠.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 자녀에게 평강의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평안교회잖아요. 이 평안교회 늘 평안교회 평안교회 하면서 여기다도 써먹어야죠. 내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데도 이 평안교회 이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성경은요, 부모인 모든 사람에게요, 자녀 축복을 명령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지 그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습득하여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따라서 합니다. 보호의 복. 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복. 또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복. 또 따라서 합니다. 평강의 복. 이 네 가지를요 꼭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역사하실 게라니. 아이고 그냥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에 설교할 거 없으니까 저런 설교는 하고 있겠지. 뭐 그런다고 역사하신다요? 아니란께요. 하나님 역사하신단께요. 오늘 성경 봐보세요. 오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요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손주들에게 기도하면, 그러면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자녀 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내

자녀손들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평강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자녀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모인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너의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는 벌써 50이 넘었고 60도 넘었고 70도 돼버렸어. 그런데 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요? 아니요. 자녀는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태열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축복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내 자녀는요 글러먹어버렸어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요. 너무 곁길로 가버려 갔고요. 내 자녀는요 아무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 열두불 되게 하셔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만 놓지 마십시오.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순간에 그 자녀를 바꿔버리실 수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나는 이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칼빈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칼빈주의. 칼빈주의의 신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를 칼빈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5세기의 어거스틴.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절대 진리의 말씀을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정리하여서 그 신학을 집대성했는데 그 바울의 신학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하고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신학을 칼빈이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리고 칼빈이 받은 그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젊은 청년의 때에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답이 없잖아요, 이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근데요,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있을 때, 다 손사래를 치고 했어도, 어머니만큼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이 모니카죠, 모니카. 모니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모니카 어머니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예요. 이 모니카는요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카는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내 아들을 지켜주세요. 내 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모니카는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확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칼빈을 이어주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의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요 이렇게 위대합니다. 틀려먹었다고요? 이제 안 된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사래를 치고 안 된다고 말해도 부모는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는 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내 자녀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낳은 딸이니까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0: 자녀를 두고요 하나님 앞에 모니카처럼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적과 같이 역사하셔서 자녀손들을 가장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5월의 햇살이 유난히 아름다운 하루였죠?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시나요? 오늘 아침 뉴스 기사를 보니까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평균적으로 3.5일에 한 번꼴로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팬데믹 시절에는 만나지 못하는 미안함에 연락이 더 잦다가 일상이 회복되면서 그 횟수가 다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드리는 일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의 오늘 하루가 어떠셨는지 안부를 묻는 그 다정한 눈맞춤과 목소리에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께 오늘만큼은 마음과 진심을 듬뿍 담은 고백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라고요.

0: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얼마나 정말 표현을 안 하면 이런 말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께 오늘 안부 전화도 드리고 또 감사의 전화도 드리셨을 텐데요. 또 찾아뵙는 분들도 계셨겠죠. 아직까지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마음에 있는 그 사랑과 감사를 꼭 표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에 보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예수동행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모찌 선옥씨에서 딸기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하은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이 곡을 듣지 않으면 안될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동행 일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 저희의 가이드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김현우
0: 네,
1: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 예, 아주 뭐 열심히 살았던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0: 네. 금식기도 오늘 다녀오셨다면서요?
1: 네, 아유, 거기 그 소망의 언덕이라고
0: 네.
1: 거기 있는 한 곳에서 금식하면서 한 3일 보냈는데
0: 네.
1: 금식하니까 좋더라고요.
0: 금식하니까 좋아요.
1: 예.
0: 네. 뭐가 좋으시던가요?
1: 우선 시간이 많이 남고요.
0: 네.
1: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0: 그쵸.
1: 같고,
0: 네.
1: 예, 그리고면서 또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분들이 또 계셔서 그 가운데 오는 영적인 양식들도 있고,
0: 네.
1: 그리고 3일 금식하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예, 이게 몸의 염증도 빠지는 것 같고,
0: 네.
1: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금식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해보면은 시간이 더디 가서 그런지 하루가 정말 길더라고요.
1: 예.
0: 네. 아주 은혜 충만한 시간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귀한 은혜 또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곱 가지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1: 네.
0: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1: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목적 입니다.
0: 네.
1: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했다면 왜 그분이 오셨는지 좀 이유를 알면 우리의 동행의 목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0: 네.
1: 왜

0: 우리의 마음에 오셨는가, 그걸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는가? 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목적, 어떤 건가요?
0: 네, 지난번에도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나눠봤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더불어 먹겠다라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즉밥 먹자고 오신 것입니다.
1: 밥 먹자.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뒤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더불어 먹자. 예. 이 먹자라는 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뭐 근데 이게 신학적이거나 어려운 영적 언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매일마다 새끼 식사를 함께 하듯 함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이 그림들을 먹자라는 것으로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1: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냥.
0: 네.
1: 예. 어떤 일상을 같이 보낸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언어군요.
0: 네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하신 성찬들도
1: 네.
0: 보면 나의 살을 주고 나의 피를 주고 이런 것처럼
1: 그렇죠.
0: 먹는 식사를 통해서
1: 네.
0: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을 말씀하시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게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우리가 밥상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전, 오후 그리고 또 밤까지 우리에 있는 일상 삶에 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1: 네.
0: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주님께서는 하루 일과 전체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0: 네, 그렇게 하면 참 좋죠.
1: 네. 예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보면 정말 거룩하고 어떤 특별한 어느 한순간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주님께서 일상 전체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구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걸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까?
1: 네.
0: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쳐온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1: 아, 유혹이 많다. 그죠?
0: 네, 근데 아무튼 뻔하게 얘기하는 공식들이 나오는데 뭐 돈, 섹스, 권력 이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고 있지
1: 아,
0: 않습니까?
1: 이게, 예, 우리가 다 알면서도 이 부분에서 정말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인간이 취약한 영역들이 아닌가. 예. 너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공격하기 좋은
0: 네.
1: 부분들인 거죠. 네.
0: 근데 뭐 설교 때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1: 책
0: 책에도
1: 제목도
0: 예, 책 제목이
1: 그렇죠.
0: 이렇게 돼
1: 네.
0: 있죠. 우리가 많이 이런 것들을 보는데 또 이렇게 많이 경계하면서 설교를 듣고 해도 또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거든요.
1: 네.
0: 지금 교계에서도 그렇고
1: 그렇죠.
0: 또 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하다가 보면 이세 가지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1: 맞아요. 네. 이런 그 사단의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좀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이제 주일 예배,
1: 네.
0: 새벽 기도, 뭐 큐티, 정말로 이제 식사기도 하는 이 정도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때가 될 때가 많은데
1: 네.
0: 이걸로는 마귀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때때로 삶에서 여기 이제 나가면 시장이 또 있잖아요.
1: 네.
0: 시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있는 부분들이 이런 유혹들을 받기에 너무 쉽거든요.
1: 네.
0: 그때 우리에 있는 예배에 있는 부분들만으로 부족하니 좀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아가는 밥을 먹는 것처럼
1: 네.
0: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 네. 어느 한순간에 그 영적인 행위나 어떤 영적인 거룩한 시간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제일 강력한 어떤 영적인 방패가 된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네요.
0: 네.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0: 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0: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설교에 영향력이 있으셨던 분이 결국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네. 그분이 결국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0: 매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예수 동행 일기 오늘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24시간 매 순간마다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시선 함께 하시죠.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시선 들으셨는데요. 예수동행일기 여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0: 선데이라는 부흥사 그대
1: 네.
0: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이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한 유명한 부흥사신데요.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인상적인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1: 네.
0: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결단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 장소에서 나가서 이름 모를 트럭에 치여 바로 천국에 가는 삶이다. 예.
1: 아이고야.
0: 근데 재밌으면 뭐 웃음 속에 약간 아픈 일 진실들이
1: 좀,
0: 있죠.
1: 네, 씁쓸한 것 같아요. 결신하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이상적이다. 근데 이게 그 요즘 젊은이들이 웃으면서도, 예,
0: 우프다.
1: 우프다. 예, 그러니까요. 웃기면서도 슬프다. 예,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도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1: 네.
0: 모릅니다. 뭐 때로는 시험도 오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1: 네.
0: 그러다가 결신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믿음을 잃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좀 빗대서 하는 역설적인 말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결신하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마다 바라본 눈이 띄어진다면
1: 네.
0: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들도 극복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예수동행일기가 쓰게 되면 참 중요한 게 매일마다 나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 어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는가를 쓰게 되면 거기에 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유익이 있거든요.
1: 네.
0: 여기서 우리에게 대한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소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그 삶을 살 때는 우리가 놓쳤던 주님인데, 잠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일상 속에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군요.
0: 그리고 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것들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1: 네. 이게 삶의 루틴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네. 영적인 루틴도 참 중요하겠다 싶은데, 이게 예수동행일기라는 게 이제 삶을 돌아보고 삶을 성찰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데, 이런 도구를 삶에 장착한다는 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
1: 네.
0: 예를 들어 새벽기도, 나의 묵상, 그리고 또 삶에 있는 살아내는 것들, 그러면서 저녁에는 또 이렇게 돌아보는 게
1: 네.
0: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저녁의 도구가 되겠죠.
1: 그렇죠. 네. 죄와 유혹에 이제 넘어져서 또 영적으로 좀 타격을 입었을 때 예수동행일기를 통해서 그때에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목사님?
0: 실제로 그런 회복들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1: 네.
0: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예수동행일기를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함께 나누셨던 류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젊을 때는 군목에 다리를 다치셨을 때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주님을 찾을 줄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1: 군목이셨는데.
0: 그래서 그때
1: 저도
0: 아버지를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육신의 아버지. 저도 그 간증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고, 네. 그리고 예전부터 하나님은 알았지만, 군대에서 이제 다리를 다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네.
0: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정말 좀 10년 후 정도가 됐을 때
1: 네.
0: 이제 결혼하시고 2002년도 사모님이 암수술을 받게 되셨을 때 그때는 좀 달라지셨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1: 네. 네.
0: 순간적으로는 흔들렸지만 그때는 주님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1: 좀더 성장하셨군요.
0: 그러니까 사실 목사들도 어려운 고난을 닥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것을 찾아.

0: 하실 때가 많거든요.
1: 아, 너무 솔직한
0: 예.
1: 고백이신데. 네.
0: 예,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었는데
1: 네.
0: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1: 이야.
0: 예, 그래서 그 저녁에 또 다른 교회 부흥회 설교가 잡혀 있었는데
1: 네.
0: 주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부흥회 너와 같은 상황들의 사람들이 찾아올 거다. 너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겠느냐.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사모님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들에서
1: 네.
0: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동시에 사모님도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나와 함께할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또 똑같이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1: 네. 자, 예수 동행일기 오늘 여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주님께서 왜 우리 마음에 오셨는가? 예. 우리 마음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더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한번 이런 비유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0: 네.
1: 성도들에게 아마 담임 목사님의 신방 온다 하시면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1: 아유, 방 청소해놔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아니, 근데 그두 마음을 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좋아하시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시고.
1: 예,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산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
0: 아이고야.
1: 예, 그러면 벌써 아이구야 하시잖아요. 아니, 부담스럽죠. 긴장이 되죠.
0: 네.
1: 예, 그런데 한 가지 한번 보시죠. 제가 우리 성도의 집에 거실에서 매일마다 있다. 그러면은 좀 많이 그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0: 삶이 달라지죠.
1: 예,
0: 네.
1: 여기에 또 성도분이 저희 집에 와도 제가 제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에 눈이 열리면, 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도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 삶이 패턴이 달라지고, 또 아이가 생기면 또 달라지고,
0: 그렇죠.
1: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봤을 때 우리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또두 번째 우리의 삶의 큰 변화는 동행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러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0: 네. 동행에 대한 믿음.
1: 네.
0: 네. 참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게 하시는 분의 정말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1: 아, 그렇죠.
0: 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런 정말 복이 저와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맨 처음에 지금 방송 부장님이랑 저랑 만날 때도 맨 처음엔 좀 어색함도 있었고, 얘기할 때 있지만 매주가 지나가면서 점점 친해지면서 말도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주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눈이 열리게 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경외감도 있지만, 매일마다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친밀하게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만큼 평안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또 예수동에 일기 쓰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이게 갈망의 문제다. 예, 이거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기를 쓰는 것이 꼭 숙제 검사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 같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일 먼저

0: 해야 될 기도는 주님을 향하는 갈망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동행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1: 네.
0: 매일마다 주께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갈망의 문제.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예수 동행 일기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0: 예, 한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1: 네.
0: 아버지께서 뇌종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던 담담한 그냥 삶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고난 중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발견한 그런 이야기군요.
0: 네.
1: 네. 소개해 주실까요?
0: 제목은 예수로 산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입니다. 월요일 아침 7시 반에는 회사에서 기도 모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총 직원 14명 중 4명이 기도 모임을 한다. 든든하고 감사하다. 일을 시작하고 30분도 안 돼서 오빠가 나를 불렀다. 문을 닫는 것을 보니 뭔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보다 했다. 보통 일 얘기가 아니라 가족 얘기를 할 때 문을 닫는다. 가족에 뭔 일이 생겼나 보다. 은진아,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뇌종양이래. 예배드리다가 쓰러지셨고 크기가 6cm라서 응급이래. 최근에 본가에 내려갔을 때 아빠가 가끔 앞이 깜깜해진다고 했다. 아빠는 눈에 문제가 있다며 안과를 갔는데 그때 뭔가 마음에 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고 했다. 건강검진 잡아드릴 걸. 하지만 후에는 언제나 쓸모가 없다. 금방 생각을 떨쳐낸다. 담담히 병원을 알아보고 엄마랑 통화를 한 후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스튜디오 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려드렸다.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을 신뢰합니다. 불행하라고 어디 한번 이겨내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줄을 알고 부족한 저의 이해력으로 신뢰해 봅니다. 아플 자격도 치유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고난과 치유를 겪으며 성장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기도하고 나와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가 몰려들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이 아픔 또한 아빠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임이 느껴졌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왠지 슬퍼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기존의 틀을 깬다. 그동안 사단은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애썼는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그 메시지들을 보니 감사해서 울컥한다. 이런 귀한 공동체,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줄 줄 아니 참 감사하다. 아빠는 고모부의 운전 섬김으로 곧바로 서울로 오셨다. 6cm면 응급이라 응급실에 가도 된다고 해서 아산병원 응급실로 가셨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준다고 한다. 오빠가 긴급히 회의실에 모여서 여건 병원에 전화도 하고 엄마 아빠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로 보냈다. 다행히 거기서 받아줘서 현재 검사 중이라고 한다. 진짜 슬프진 않은데 힘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모두 맡깁니다.
1: 네. 와, 인생의 고난의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에 슬픔이 이렇게 몰려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네. 이게 너무 분위기, 일기의 분위기나 이게 톤이 네. 너무 담담한 것 같아서요.
0: 네.
1: 어이, 좀 의외다.
0: 예.
1: 네. 그만큼 신앙이 좀 견고하신 분이라서 그럴까요?
0: 네. 근데 또 견고하신 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1: 네.
0: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저도 어떨 때는 정말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별로 그렇게 고난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인데 갑자기 또 감사가 이렇게 몰려온다라고
0: 네.
1: 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0: 네. 네.
1: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견디게 하시는 그 은혜.

0: 가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묵상 질문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1: 네. 오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밥을 같이 먹고 있는가?
0: 네.
1: 오늘 드신 식사 중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셨는지,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 내 앞에 계시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없다면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갈망을 구하는 기도를 한 줄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예수동행일기입니다.
0: 네.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고 있는가? 네. 밥을 일상생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좀더 이렇게 넓혀서 네.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정직하게 내 안에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또 권면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1: 예, 다음 주에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기라는 주제로 또
0: 네.
1: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동 교회 김현우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다윗의 장막에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33강 하란과 영국의 종교개혁 운동 이야기입니다. 하란은 스페인 통치를 받았지만 스페인 왕 카를 5세가 하란 출신이기 때문에 모국인 하란 국민들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필립 2세가 왕이 계승하자 아버지하고 달리 하란에 무관심했고 왕권 신수설 주장으로 칼빈주의 개신교회를 극렬하게 탄압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란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통하여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지요. 1567년 윌리엄 오렌지 공이 독립군을 조직해서 스페인에게 투쟁하다가 1648년 웨스팔리아 조약으로 독립국가가 됩니다. 독립전쟁으로 개신교 국가가 된 하란은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종교적 관용주의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 종교 자유는 허락되지만 공무원, 정치가는 될 수 없고 웅장한 예배당 시설에서 미사 드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란이 독립운동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영국은 정치적 동교에서 종교개혁 시작되죠. 영국의 국왕 헨리 7세가 황태자 아들을 스페인 왕실의 공주 캐드린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5개월 만에 황태자가 사망을 하자 스페인 왕실에서는 미망인이 된 캐드린을 아들의 동생, 즉 시동생과 결혼 제안하죠. 어쩔 수 없는 왕실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치 않고 형수와 결혼생활을 하게 된 헨리 8세는 왕자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궁녀창 사이에 출생하게 된 사생아 왕자를 왕위 계승자로 교황청에게 요구합니다. 스페인 왕실의 눈치 때문에 교황청이 헨리 8세의 요청을 거절하지요. 헨리 8세는 형수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불법이므로 결혼 무효를 요청하는데 거절당합니다. 헨리 8세가 파리대학, 옥스퍼드대학, 캠브리지대학 등에 결혼 합법서 질의를 보냈는데 모든 유럽의 대학들이 불법이다 답변을 하지요. 1534년 영국 의회는 교황청으로 가는 헌금을 봉쇄하고 헨리 8세는 캐드린과 결혼 무효 선언을 하고 영국의 교회 수장은 교황이 아닌 영국 국왕임을 선언하므로 신앙의 배경이 아닌 정치적 동기에서 영국의 국교회가 시작되므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을 열고 천국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스반 집사님께서 사람들의 얼굴에 사람들의 눈에 어떤 얼굴로 보여졌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시며 인사하실 때에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영적 공동체 주의 친백성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을 열고 천국을 보라입니다. 열린 하늘 사이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숭고하면서도 경이로운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님의 인생 마지막 이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그 얼굴을 누군가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소망합니다. 성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천사의 얼굴로 기억되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틀림없이 확증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영적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만이 아멘으로 하고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한 그 고백으로, 그 마음으로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1: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주실까요? 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육신을 스테반 집사님께서 체득하셨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 열매는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거룩한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 결단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때에 말씀의 기록처럼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삶, 형통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하루 세 끼 잘 드시잖아요. 과연 그러하다면은 영혼의 삶을 더욱더 건강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드시고 계실까요? 우리 한 분 아멘하시네. 영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잘 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영적 공동체가 또 큐티합니다. 100명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이 정기구독하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200명이 또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혁시키는 영적 에너지예요. 왜 내 삶이 변혁되지 아니할까? 예수님을 만난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그저 그런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에너지로 삼을 때에 그 삶이 변혁되어지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 최고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함들을 목도하시고 경험하시고 체득하시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빛이에요. 주 말씀.

이 찬송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꼼꼼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니까 스데반 집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숭고하고 존귀한 삶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 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이 목도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영적 세계를 본 것이에요. 한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한 성광의 예수 가족들 또한 스데반 집사님께서 받고 누리신 이 은혜를 그대로 받아내시는 누리시는 은혜의 삶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는 승리하는 영광의 삶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 들어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0: 육신의 인생의 삶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정점은 어디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아멘.
0: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상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 결정적인 그날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연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전적 의탁의 믿음이요. 가난 아기가 이 잠들기 전에 이 아기는 이 아기의 몸을 어머니에게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이게 바로 전적 의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 의탁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순전하게 몰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 의탁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적 신뢰의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꾸 이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믿음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약속하잖아요. 엄마가 다음 달 장날에 가서 우리 아들미가 좋아하는 신발 사올게. 그 어머니의 말을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전적 신뢰의 믿음이에요.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99% 믿으면 안 됩니다. 100% 믿음해야지만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의 믿음은 전적으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업적을 쌓아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영어로 하면 I am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이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른들의 마음은 I am somebody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뭔가를 갖춘 사람입니다. 나는 내세울 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마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보상심리로 가득합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자기의로 가득해요. 자의가 가득합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인정욕구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쾌감을 표출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마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 입성하는 삶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아이들의 마음에는 사랑 많은 부모가 전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 또한 성부 하나님으로 100% 채워지고 구주 예수님으로 100% 채워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열고 천국을 본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전적 의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정석은 끝까지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맞이해야만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전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병상에서든 가정에서든 도로 위에서든 산이든 바다에서든 차 아니든 배 위에서든 예수님께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어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이복을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전적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눈앞에 있는 돌멩이보다, 돌멩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더 크게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돌을 던지면서 거침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함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눈앞에 이 당장 놓여있는 이 죽음보다 천국을 더 크게 봤어요. 천국을 보는 믿음이 눈앞에 놓인 죽음의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천국을 주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산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인생은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로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돌멩이를 더 크게 볼 것인가? 돌멩이를 더 크게 보면 부인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더 크게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이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국을 더 크게 보고 돌멩이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더 크게 보는 이 활짝 열린 영안을 가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전적 겸손한 믿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기 의를, 자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거했어요. 무리들은, 군중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군중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돌멩이가 날라오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역사만을 증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이 시대에 예수 부활의 이 복음을 증언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돌에 맞는 비참한 순간에도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으로 채웠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늘을 열고 천국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늘을 열고 천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작은 예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은 단순한 죽음의 장면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작은 예수의 그 모습 현장 가운데 나타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하늘을 열고 천국 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비록 지금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부모의 손을 꽉 잡고 있는 어린아이는 장성한 그 어느 날 반드시 그 부모님을 닮아 있어요. 이것은 인생의 진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여정에서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다면 비록 지금은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날 폭풍 성장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 어느 날 예수님을 쏙 빼닮은 천사의 얼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거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던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전적 의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린아이는 잠이 들 때에 부모님의 품에 자기 몸을 완전히 의탁하고 내어 맡깁니다. 파고 들어오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어서 파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전적 의탁입니다.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어린아이처럼 그 당신의 몸을 하늘 아버지 품에 완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전적 의탁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 재현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조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전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용서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알지만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고통의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할 수도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마음이고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천국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현신의 원사님은 한국교회가 낳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걸출한 사람입니다. 현신의 원사님께서 꿈의 천국 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 꿈을 깨시고 현신의 권사님께서 통회자복하셨대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지한 영혼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은 무엇일까요?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 그 얼굴보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얼굴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인생 돌멩이는 사방팔방에서 날라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고 없이 날라오는 돌멩이들이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누군가의 말, 그런 말들이 인생 돌멩이로 날라오잖아요. 또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 돌멩이로 날라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저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압박,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 돌멩이로 예측하지 못하였던 그 순간에 사방팔방에서 날라옵니다. 누가 던질까요? 때로는 가족이 던져요. 때로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였던 지인들이 던집니다. 때로는 세상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열고 천국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돌을 던져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계십니다.

0: 내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주목하실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일어서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0: 1번 여수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보호하시는지를 은유적 언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눈에 작은 먼지만 들어와도 눈썹과 눈꺼풀이 즉시 감겨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동자처럼 세심하고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대를 관통하여 흐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고백되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은 전수될 때 완성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개인의 체험에만 머문다면 추억에 머무르지만 자녀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역사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만났을 때 그가 스스로 우물을 팔 힘을 얻었듯이 다음 세대도 부모의 신앙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험이 있어야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킬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의 추억과 눈물샘을 자극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혹시 보셨나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양관식은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다 알아. 너는 다 잘해. 다 잘 돼. 그가 딸에게 하는 특유의 응원 방식인데요. 자빠지겠다 싶으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뒤에 있을게. 라며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했습니다. 대학 입시 당일에도 긴장하는 딸을 위해 그는 말합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빠꾸. 아빠 네 뒤에 있어. 그의 딸 금명은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라면서 아빠에 대한 든든함을 피력했는데요. 딸은 성인이 되어서야 아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빠는 가진 거 100개 중에 나한테 120개를 줘. 어떻게 더 잘해? 아이들도 다 압니다. 단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아빠가 떠나고 난 후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전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있어. 나 너무 든든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속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귤 하나 더 담으려는 자신을 지켜보는 딸의 눈을 보고 나서 엄마였던 오혜수는 자신이 살아갈 인생은 자신의 애가 자라나서 기억할 이야기, 내 자식들이 내 장례식장에서 추억할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듯 아이들 역시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나의 뒷모습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된다고 생각하면 치사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허투루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의 딸은 그들의 푸름을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나무는 자신을 위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새가 깃들고 지친 이가 쉬어갈 그늘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그루의 억척스러운 나무로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쏟아낸 눈물의 기도와 푸름을 흡수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푸름을 기꺼이 먹여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푸름을 먹고 자라 나무가 된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푸름을 기꺼이 먹이는 세대로 성장해 나가겠죠? 세대를 이어 잘 자라갈 나무들을 생각하니 흐뭇한 미소와 거룩한 부담감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역대하 제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0: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1: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0: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2: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0: 하셨더라.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0: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1: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0: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거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2: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0: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0: 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1: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0: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2: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0: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2: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0: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0: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2: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0: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4: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0: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0: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0: 대답하여 이르되,
1: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2: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0: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0: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듯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부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0: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1: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0: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1: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리되리라.
1: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0: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하셨습니다.
1: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언입니다.

곡은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듣고 왔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주 어떤 자리에 계셨든 주님이 우리의 빛으로 이 길을 함께 비추며 걸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이 밤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밝히 빛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히즈윌의 세상의 빛, 그리고 웨이홈의 밝은 빛이 가득해 들려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채팅으로 무료로 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2304번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크리스탑린의

2340번님의 신청곡 크리스탑린의 Father of Lights 들려드렸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저녁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브루클리 거투드의 King of Kings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밤을 선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 자비스라고 불리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았는데요. 이 부인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추모를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녀의 딸 안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영전에 바치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한 송이 한 송이 나눠주었다고 해요. 이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1908년 처음으로 자비스 부인의 기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어머니 날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아버지 날이 거론이 되자 1973년 어버이날로 바꿔 지정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보내주신 진정 어버이가 되신

아버지, 우리는 365일 날마다 기억해야겠죠. 우리의 부모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월드비전의 믿음의 가정,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으시고요. 가스펠 콰이어 앨범에 실린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카네이션에 깃든 사랑의 의미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이 카네이션 이야기에 모태가 되는 자비스 부인의 이야기가 참 도전이 됩니다.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돌보았던 이 부인의 이야기가 이 세상 모든 어버이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는 건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가졌던 선생님이 바로 어버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어버이, 스승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와 함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484번님께서는 대전에서 보내주셨어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와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나목의 부모님께라는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이어서 행복한 가정의 가정의 복 그리고 김도연의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382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참 듣고 싶은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또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타네이션의 유래가 된 자비스 부인 같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어버이가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교인 수의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데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듯이 결국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준비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한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거나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스티븐 칼츠만의 I Will Be Here 들으셨습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가까이 있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함께한다는 건 거리보다 관계에 더 가까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마커스 월십의 주가 주 되심을, 위 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두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의 Goodness of God, Fernando Ortega의 Give Me Jesus, Vicky Yohei의 Because of Who You Ar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마나사삼보님께서 바로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Because of Who You Are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309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김도현님. 장윤영의 겸손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헤매미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Afflow, Planting Worship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리고 6309번님께서 신청하신 장윤영의 겸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목감기가 아직 낫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더욱 깊이 동행하시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네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손영진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또 제이미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이어서 김현진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도현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그리고 옹기장의 거룩 거룩 거룩, 김수지의 주 임재 안에서, 세 곡 함께 하시지요.

0: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마커스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목감기가 좀 심해서 잘 낫질 않네요. 오늘과 내일은 더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테너 존 노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네시빌 스트링 머신의 영어 찬양으로 오 신실하신 주, 세 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내쉬빌 스트링 머신의 오신시라신추 메들리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소마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두 곡 들으시고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무래도 감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첫 곡으로는 조범진의 할렐루야. 네, 목소리는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금 좀 들으시는 것처럼 좀 피하고 싶었는데 감기가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목소리가 약간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나서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만 좀, 제 목소리가 조금, 네, 그렇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항상 컨디션이 늘 같기를 바라지만, 또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뭐, 또, 안 그런 날은 더 속상하기도 하고, 네. 벌써 속상해서 제가. 네. 울컥한 건 아니고요. 네. 목소리가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는 저 5월달인데 이게 날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아마도 또 제가 그 사는 동네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시골이거든요. 네,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온차가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다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준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땅에 정말 많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훌륭한 아티스트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음악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조범진의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도 사실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던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쵸? 너무 훌륭한 기타리스트이시기도 하고, 네. 음악을 너무 잘 만드는 분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교수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제 조범진 교수님, 이게 좀 호칭이 좀 익숙한데요. 네. 너무 좋은 음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에 많은 아티스트들의 찬양들 오늘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좀 쉼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또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키스플랜의 줄을 그리며 썸머플랜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제 목소리였습니다. 강중현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들려드렸어요. 프레젠 워십 5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좀 녹음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프로젝트 앨범들처럼 계속 앨범들을 좀 녹음하고 있거든요. 뭐 정기적인 아주 그냥 딱 맞게 정기적이긴 않지만 프레젠 워십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1집, 2집, 3집 뭐 이렇게 음원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고백했던 찬양들 그리고 이제 함께 회중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들 그리고 꼭아이이 노래는 내 목소리로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곡들을 좀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는 함께 작업하는 그 프로듀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찬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 올드 가스펠이에요. 외국 곡이고. 근데 이 나그네였네라는 이 표현이 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맞더라고요.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였네. 사실 근데 뭐 나그네가 길을 알고 걷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나그네가 길을 잃었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그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의 그 궁금함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 길을 왜 걷고 있나? 그 나는 진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전참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길이 그냥 내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이유가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살아가죠. 제일 많이 던지는 게 이게 맞나? 아,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질문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겁니다. 와, 그 평강 저도 늘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어딘지 모를 곳에다가 또 쏟아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 같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권리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과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구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당신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매순간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곧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종일 동행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입니다. 너무 저는 이그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뭐들 아 맞네 참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좀 느낌의 깨달음이라면 참 어느 날의 말씀은 저의 가슴을 쿵 하고 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또 그러신 날이 있잖아요. 뭐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구나 성경의 말씀을 볼때또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진짜 누구에게나 있죠. 상대적인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봤을 때, 야, 그게 무슨 고난이냐,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루실 것과 함께하고 계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 참, 오늘 이야기 참.

강성원의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였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방송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오늘과 내일 사연과 신청곡을 받으면 오는 주 토요일 날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얘기해 주시는 줄 알고 좀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제작 사정상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읽어 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올려주신 사연을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사연 참여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의 곡들 올려주시면 잘 모아 모아서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사연을 읽어드리고요. 신청곡들은 예배 찬양이면 주일 날, 그냥 일반 CCM 찬양이면 토요일 날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땡501호님. 501호님, 네. 또 기록을, 타이네요, 타이. 기록을 갱신하신 그 기록을 똑같이 또. 5월 2일, 1시, 네. 1초에. 오늘도 왔어요. 어느덧, 주말 일과가 되어버린 달빛 가슴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8411님,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 예,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주일, 내일 잘 준비해서 틀어 드릴게요. 6002님, 오늘 선곡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294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딸의 25번째 생일입니다. 더 감사함은 외동인데, 언니 딸도 같은 나이라, 그렇구나.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셨어요. 어릴 때 수련회도 같이 가고 했는데, 어느덧 크면서 교회를 못 가네요. 신랑도요. 저의 소원이 신랑 딸과 같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네. 너무 간절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바라실 것 같고. 네. 꼭 그날이 오기를 기도드리며 찬양 부탁드립니다. 딸의 생일이니 야곱의 축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듣습니다. 파리구사님, 기도하시는 것, 그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네. 야곱 축복 준비해 놓고 있어요. 6042님, 이번에 부당해고로 인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곡은 제 사연에 어울릴 만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6042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진짜. 정말 삶에 있어서의 좀 일부분이 항상 이렇게 좀 지치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어울릴 만한 곡인지 모르겠는데, 유공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8131님, 지난주인데 다 회복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주한 아이를 위해, 11살 아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자녀이신 것 같아요. 이날이 이제 5월 2일이었거든요. 5월 2일날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도착한 지점에서 1인 열차칸에 비스듬히 앉아서 정차했던 중 함께 동행했던 체중이 2배에 달하는 친구가 뒤따라오면서 감속하지 않고 가속된 상태에서 그대로 들이받아서 몸이 심하게 제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외상은 없는데, 등과 목이 뻐근하다고 합니다. 심한 교통사고의 충격이니 뇌진탕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장내에 멍이 들었다가, 천공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족들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다 회복되어 주실 줄로,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5월, 6002님께서도 신청곡, 해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들려주세요. 네. 6042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자 사연으로 보냈는데, 언제 보내셨을까요? 이날? 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브로 바로 이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아서 읽어드리고 있어서, 조금 그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428님, 제가 지난주에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틀어드렸거든요. 네. 오늘 또 신청, 저기,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일주일이 너무 빠르죠. 네. 31일 날 미국 가시는 일정 건강하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1시 3초에 5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좋았어요. 위로가 되네요.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언젠가 맞게 될 아침을 기다리는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568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분이 지난주에 시골에서 친구랑 있었는데 응급실에 가셨다고 했는데 나으셨는지 모르겠네요. 7568님 올려주신 기도 제목 제가 잘 읽었고요.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까 인사했던 2526님 힘들고 지쳐서 자려고 했는데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불면증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청곡들이 있었죠. 이은수 목사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신청해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파리구사님의 따님의 생일, 야곱의 축복, 이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신청곡이셨죠.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느덧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준비해 놓은 거는 아까 그 사연 중에서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자녀의 건강과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찬양을 좀 골라봤거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역전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심대로 역전되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걱정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잠깐 나눴던 이야기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회의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성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정말 바쁜 하루 잘 보내셨겠죠? 오늘은 또 올해 두 번째 주말이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이름 바로 부모님인데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어주신 그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되새기면서 또 감사로 올 한 달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 나누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시울이 젖어드는 이름, 당신은 나에게 신이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습니다. 예인님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정말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또 그렇게 가슴 절절히 와닿는 이름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서 부탁하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고 일어나 바딴 아람에 있는 내 외조부 부도엘의 집에 가되,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게 맞는 아내를 취하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 너로 많아지게 하고 불어나게 하실 것이니 내가 많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 또 그가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되, 너와 내게서 나올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어 너로 하여금 내가 나그네로 살던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물려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니 그가 아람 사람 부도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 있는 바딴 아람을 향해 떠났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아오게 한 것과 그가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라 하고 명한 것과 야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바딴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의 눈에 달갑지 않게 보이는 것을 알고서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미 얻은 아내들 이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자 해가 지니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이에 그가 그곳에 돌 몇 개를 가져다가 그의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들었을 때 꿈을 꾸니 보라, 한 사다리가 놓였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여호와니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또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은 땅에 흙먼지같이 많아지고 네가 동서 남북으로 퍼질 것이니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마침내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다짐한 약속을 다 이룰 것이다. 야곱이 문득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이를 몰랐도다 하고 말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으며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사실 그 성읍은 본래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에 야곱이 경배를 올리고 나서 아뢰기를,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니 그때에는 내가 당신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8장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살았거든요.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북한이 되게 어려운 시기가 왔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날들이었어요. 밤자고 깨나면 앞집에 어제같이 얼굴 봤던 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죽은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몇백 명이 죽어도 눈 한번 깜짝 안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는 북한에서 산 날들보다도 중국과 남한 땅에서 사는 날과 시간이 더 많은데도 그 고통이라는 그 기억 창고에서 여전히 밤에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 뜨면 북한 땅이 아닌 것이 한숨을 내쉴 정도로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제가 결혼 전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서 여기서도 우리 연배는 다 알 겁니다. 국내 결혼이었잖아요. 결혼하고도 10달, 11달, 1년 지나서 아기가 출산되면 바른 여자로 봤어요. 근데 그 전에 결혼했어도 5달, 6달 돼서 아기 나면 불에도 이렇게 했어요. 저 결혼 전에 몸 섞었다고. 그런 시절에 제가 결혼이 되지 않게 임신이 되니까 집에 핍박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래 있다가는 끌려가서 유산당할 처지.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왜 못했는가 하면 그 아기 아버지를 사랑했거든요. 오빠 친구였어요. 그 집은 좀 괜찮은 집이어서 뭐 저 같은 또래 여자분들은 다 결혼하기 싶어하는 그런 집. 아무리 그 배고픈 나라라 해도 출신을 따지고 아무리 임신됐다 해도 더 좋은 집안을 추구하니까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는 부끄러움이 대상이 됐고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좀 결혼시키자 해도 교육하고 오히려 그 집 아들이 잘못인 것이 아니라 혼자만이 잘못으로 멸시만 받고 돌아오 그런 상황에서 또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잖아요. 그래서 탈북에 들어왔는데 기다리는 거는 그런 인신매매 사람들 돈을 벌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가에. 저는 무작정 대련을 들어갑니다. 도시를 헤맸더니 간판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한국 사장님이 식당을 회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추석 달 지나니 겨울이 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사장님이 중국에 유명하다는 점집에 갑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불러내고 여기에 임신한 여자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오늘 점집에 갔더니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집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중국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제 몸이 임신인데 어디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홀에 나가 있었더니 중국 언니들이 너 왜 이래 불도 안 켜고 있는가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내가 사실 그 임신한 여자라고 하니 그럼 빨리 남편 있는 데 가서 아기를 썰어야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냐.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여지껏 일하는 봉급을 줄까 하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갈 데 없어서 해간 그 양지 바른 쪽에 우리가 앉아 기다리는데 언니들 나왔어요. 그 언니들이 왜 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때야 말합니다. 나는 갈 데가 없다고. 나는 조선에서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그 애기는 무슨 애기인가 하더라고요. 너무 말하기 싫어서 그냥 애기 아버지는 북한에서 굶어 죽었고 그러면 내가 같이 병원에 가서 그 애기를 치우고 좋은 데 시집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니까 언니들이 자기네 다니는 어떤 교회에 데려다 줍니다. 교회에 데려가서 그 권사님 그때 그 중국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간판 없이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거기를 데려다 드리도 그 소리 제가 임신했다 말은 안 하고요. 갔어요. 권사님이 좋은 데 시집가서 막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애기 있는 사람이라 했더니 그거 어떻게 된 애기인가 해서 그래 남편이 죽었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또 날 병원 끌고 갈 예정 하더라고요. 아, 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나를 가라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여자라서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애기를 왜 가지고 있냐. 정말 바보 같다. 그러면 네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만 자고 날이 밝으면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날 밤 자고 이튿날에 어디로 가겠나 해서 그럼 길림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길림을 떼줬어요. 차표를. 그런 거 보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믿는 분들이 참 탈북민들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자기네 돈으로 기차표도 떼주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디 가나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서 살만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림을 들어옵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더니 이 아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들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너무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도 만나서 아기라도 낳아서 정말 가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은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산하 제한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아이 한 명 낳는 지표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아기가 있으니까 저를 사가는 사람은 자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리지도 않고 어디 갈 때도 정말 저는 탈

북한 곳이 아니라 중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중국 땅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 중에서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그때 있잖아요. 배도 이만이 나오고 아주 산거지 돼가지고 내가 속은 멀쩡하죠. 저는 있잖아요. 그 아기를 유산하고 포기하면 20대입니다. 세가정 가집니다. 근데 왜 그토록 그렇게 아기를 놓지 못했는지 제가 다른 달북민들과 저는 똑같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한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리게 됐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 그 가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알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아기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다고 저는 그이 순간까지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 제도에서는 더 좋은 집안의 처자를 원했겠죠. 저희 집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였어요. 유급으로 있었고요. 농장의 반장이어서 반장이면 애지간한 사또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랬어요. 나는 이 아이를 함께 하고 있다고 언젠가 당신을 만날 거라고 나는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꼭 다시 한국으로 올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꼭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나는 다시 북한을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만날 것이다. 이게 내 신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킨 거죠. 그 아이를 중국 땅에서 기적적으로 낳게 됩니다. 더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낳게 되니까 잘 발리더라고요. 발리는 것이 언덜수리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인데 집에도 아이가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이미 제 아이까지 세 명이면 중국 땅에서 볼수 없는 아이 세 명은 대가족이에요. 남자는 언덜수리 하는데 언덜은 맨날 뜯는 것이 아니라 봄, 가을, 듣고 겨울, 여름은 안 뜯지 않아요. 뭘 먹고 살아요? 아이 세 명이니까. 제가 거기서 두부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부 장사 3년을 망하며 3년을 끌었더니 3년 후부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을 사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세번 잡힙니다. 왜세번 잡히나? 너무 가난할 땐안 잡혔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래 경찰서 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쭉쭉 이렇게 조서를 쓰고 보던 게 마지막에는 나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장사 잘 때마다 이렇게 두번 잡히고 세번 잡히고 그때마다 경찰 아저씨들이 나섰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뭐냐 하나님 은인 것 같아요. 온 동네를 10년 동안 누비매 다니서 세번 잡혀서도 북송은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아주 멋쟁이 여자가 나타나요. 어떤 여자인가 봤더니 죽었다 하고 나를 사갔는데 그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저희 집이 너무 두비 장사 잘 되고 제가 정말 소처럼 일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 이쁨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정말 소처럼 또 젊었으니까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두비하고 점심 두비 나가고 저녁 두비 나가고 겨울 같을 때는 두부를 하게 되면 두비방에서 다 젖어요. 뜬김에 너무 힘써서 여기 손 수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장만했더니 본 여자가 이렇게 소식을 다 듣지 않아요. 10년 만에 아 자기 원래 남편 아이들 너무 가난해서 버리고 갔는데 북한 여자가 들어와서 두비를 10년 세차게 하더니 집을 샀지. 아주 아이들이 뭐 중국말 한국말 하지 너무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돌아와 봤더니 너무 살만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집에서 이 북한 여자 둘이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안에 신고갑니다. 그래서 또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 잡혔을 때 그래 나 아기 없고 한번 나가보자. 아기도 컸죠. 10년 되니까 아기 데리고 나가보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시집에 좀 가보자. 그렇게 나를 갈세하던 집에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 또 나섰어요. 내보내겠으니까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또 보냈어요. 나를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자를 또 놓고 왔으니까 우리 또 우리 가정끼리 살는데 거기까지 또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컸고 또 살만하고 또그 집은 이미 사놓은 집이니까 중국은 시골이니까 그냥 둬두지 않아요. 어쩐 집한 칸도 있고 두비빵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욕심내더라고요. 지금 피해 간 곳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내가 이랬어요. 그럼 당신이 들어와 살라고 대신 나는 좀 어디 살만한 데 보내줘라.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또 두비 팔러 나가는데 옛 여자가 다가옵니다. 아직도 여기서 두부하고 있는 그렇다. 나도 자기가 같은 북한 여자인데 한국 나가서 5년 동안 돈 벌고 아이 몰라 들어왔다. 근데 오늘 또 많이 또 불래 두비 싸시오 이래서 나와봤더니 나라는 거죠. 얘 한국 안 오고 여기 있나다. 한국은 어디게 그랬어요. 우린 남조선이랑 통했지 한국이랑 안 통했거든요. 한국이 어디게 하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남조선 우리를 받아준대.
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브로커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도를 해가지고 아이는 중국에 두고 제가 몽골을 거쳐서 옵니다. 근데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하고 중국 사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무장지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대에 들어와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여기는 아직도 공안들이 가난한 곳이니까 너네 빨리 떠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위험한 지대에 벗어나라고 오는데 깊은 수림에 들어왔는데 깊은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 앞에서 누구도 건너지 못해요. 압록강, 두만강 건널 때 일행들이 강에 떠내려가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있어나서 강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제 눈에 햇살이, 누런 햇살 비치면서 우리 산림에 들어가게 되면 해가 뜨면서 이렇게 비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햇살이 비치면서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우리가 발 들이놓기 무서워하는 시꺼먼 강물에 쏜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래 봤는데 그 물이 사슴 정강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먹구슬에 툭 이렇게 날 보고 엄마가 새끼 데리고 그 수림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발을 이었더니 딱 막는 거예요. 너는 이 시꺼먼 강물 무섭지도 않는가고 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너무 물이 얕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러면서 발을 막 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단호하게 나는 이 물이 얕다고 너무 거짓 부리고 앞장서니까 그 일행이 내 손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사슴 정강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눈엔 그렇게 보였거든요. 노란 그 스며드는 그 햇빛에 이 사슴이 새끼 데리고 나서 물을 이렇게 먹고 툭 세두고 날 탁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달려 바로 이었더니 고집부려서 끝까지 그가 오프 오프 하면서 건넜거든요. 건너고 와서 우리 일행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너무 참담해서 그 강물만 봤는데 우리 눈엔 안 보였대요. 새까만 것만 보였대요. 그렇게 몽골을 거쳐서 제가 한국 옵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부모님, 어버이 살아 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천국에 계신다면 그분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소망과 함께 첫 찬송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요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군입합창단이었고요. 주 믿는 형제들 찬송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위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앞장서서 먼저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말로 격려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배에 배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먼저는 서울챔버 싱어시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사역자 방익수 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물밀듯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양 99마리 찬송을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먼저는 찬양사역자 이경미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하고요. 연주 찬송은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자 청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경에는 The Rich Young Ruler, 돈도 많고 룰러라고 했으니까 사회 지위도 엄청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 부자 청년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그래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한 청년이었어요. 즉 종교의식이나 선한 행실이나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부자 청년,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생을 갖지 못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마가복음 10장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주의 사건.

0: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The shed blood of Jesus Christ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생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청년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참 불행하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모은 재산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야 돼. 있을 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일용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화요였고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부귀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먼저는 LA 남성 선교 합창단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올려드리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제인입니다.

0: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돼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확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군사용으로 쓰이는 자원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사용되며 군사적 대치가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혜선이 고향인 최후웅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이 기도와도 같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는 남과 북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원주시립 합창단이었고요. 이어서 나는 갈길 모르니 도노마리아의 김동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외화벌이의 진실 이어집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최근에 아프리카에 세워진 북한의 건축물, 이 우상화 건축물의 다섯 곳을 살펴봤었는데요.
1: 네.
0: 오늘 이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북한은 너무 많은 곳에 가서 건설을 하고, 건설 기술자라든지 그 노동자의 인권을 좀 말살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상화 건물을 짓는데 같이 방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4개의 대표적인 시설 중심으로 그 의미 그리고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 네.
1: 특히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화 건축물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들이 어떻게 북한의 외화벌이와 연결되는지
0: 네.
1: 또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던 아프리카의 그런 건축물에 네.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건축물을 많이 세우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1: 네. 일단 그 기술이 정말 제일 뛰어나다. 우상화 건물을
0: 네.
1: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뛰어나다 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선대는 물론이고 동상 같은 거 계속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 동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모자이크 벽화라든지 무슨 구호나무 그 구호나무도 만들고 있거든요.

0: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김정은에 대한 동상, 김정은에 대한 뭐 배지, 뭐 이런 김정은에 대한 이런 아까 모자이크 벽과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네. 계속적으로 또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온 국토가 그런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화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수대 창작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우상화 건물들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상 기념비 박물관 같은 대형 건축물을 네. 북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지어주면서 돈을 벌어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흔히 기념비 외교라고 부르기도 있어요. 합니다. 이게 참 거의가 없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독립 이후 국가 상징을 만들 필요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북한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대형 건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동안에 갈고 닦아온 우상화의 건물이나 뭐 비건축물을 세웠던 그 경력들을 다 이렇게 외화벌이에 사용하는 모양새인 거죠.
0: 그렇죠.
1: 그러면 아프리카의 지역을 한 곳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먼저는 짐바브웨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0: 네.
1: 이곳에서 국립영웅묘지에도 북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0: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파병 위인 기념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물 박물관 같은 데를 짓고 그 앞에다 이제 묘지를 건설한 거잖아요.
1: 러시아 네. 전쟁에서
0: 그렇죠. 파병되다 네. 희생됐던 돌아가셨던 그런 군인들을 이제 묻어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 많이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짐바브웨를 옮겨서 국립 영웅 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공간인데요. 수도 하라레 근처에 있고요. 전쟁 희생자 그리고 국가 공로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설계를 했고요. 조형 작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조와 디자인, 평양의 혁명 열사르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위성에 보면은 정말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북한식 기념비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묘지가 이런 기념비가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0: 네.
1: 이 건축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0: 아까 이게 기념비 외교다라고 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북한과 짐바브웨의 정치적 관계 끈끈한 어떤 식의 관계를 보여준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당시 두 나라는 이 반서방 성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북한은 이제 반제국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주적은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투쟁으로 이룬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룬 이 국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까워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사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치적 연대 그리고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도 북한이 정말 이런 영악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제리에도 네. 비슷한 건축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교자 기념비라고 해요.
0: 네, 똑같죠.
1: 네.
0: 어떻게 보면 약간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묻혀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알제리는 매우 큰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높이가 무려 92m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 네.
0: 그래서 독립전쟁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 상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문 기관이 이 세계의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북한 특유의 대형 기념물 스타일을
1: 네.
0: 어떻게 보면 그대로 또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기념비가 북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나요?
0: 그렇죠. 이제 해외 건축 사업 가운데 북한에서 이제 성공했다 우리가. 라고 하는 식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약간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

0: 많이 하는데 요걸 이제 따라 배운다 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걸 하나 설립하고 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화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 사례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알제리와 북한은 비동맹 국가로서의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짐바브웨처럼 이 건축물도 외교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물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그리고 앙골라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1: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 작품이라고요?
0: 네. 앙골라의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시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는 혁명 사적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산 태양궁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네. 묻혀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앙골라는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 그거를 이제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높이가 약 120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묘소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전시관 등 이런 복합 공간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하고 비슷합니다.
1: 네.
0: 금수산 태양궁전은 거기 기차까지 있습니다. 선대 수령님들이 타시는 기차가 있는 그런 곳도 있는 거죠. 또한 이 시설 역시 북한의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대형 기념시설을 짓는데 특화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보츠와나. 보츠와나의 새 부족장 기념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0: 이야, 진짜 별걸 다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 네.
0: 보츠와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인데요. 이 거기에 수도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독립을 기반한 만든 새 부족장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약 5m가 넘는 큰 청동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1: 네.
0: 김일성, 김정일 동상. 여기에 김정은 동상까지 있는 새 부족장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에도 북한 회사가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북한은 내부에만 동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동상을 건설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국 업체가 국가 상징을 만든 것에 대한 이 보츠와나 내부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라고 그런 후문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여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논란이 될 만큼
0: 네.
1: 유엔 제재에 있어서 원활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0: 네.
1: 근데 이 기념비 건축 사업이 혹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0: 네. 이게 2017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그때 당시에 쐈을 때
1: 네.
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제대 대상을 이제 다시 뽑은 거죠.
1: 네.
0: 거기에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제대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1: 아.
0: 당연히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이 단체가 이 회사가 맡아서 할 수가 없죠. 공식 사업은 크게 위축이 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최근에는 중국 등을 거쳐서 인력을 보내거나 다른 이름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이른바 약간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름을 바꿔서 달아서 네. 일부 사업을 이어가는 정황도 현재 보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이게 돈이 오가는 활동이라서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이거는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식의 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네.
0: 해외 건축 사업으로 벌어진 돈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이 자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는 누가 어기는지 누가 북한 당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1: 네.
0: 전문가 패널 활동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반대한 이후로. 그러니까 그 감지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졌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재가 존재하지만 완전히 그 구멍까지 탁 틀어막을 수는 없다라고 네.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1: 이런 현 상황을

0: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건축 사업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것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외화 흐름과 조직 구조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누구 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0: 네.
1: 이 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지.
0: 네.
1: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탁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아프리카 내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제재를 약간 회피하는 구조를 북한과 또 만드는 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제재에 좀 더 잘 동참하고 이 필요성을 느끼는
0: 네.
1: 그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국가들하고 다가가서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약간 대체 기술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북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서
0: 네.
1: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대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참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인간 근본 심리는 두려움이랍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다인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 두려움은 영아기 때의 두려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영아기 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떨어지는 두려움, 침대에서 마룻바닥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예. 두 번째로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어린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큰 소리로. 세 번째로는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갓난아기들은요, 엄마가 잠시만 없어도 막 엄마 자꾸 난리 나죠. 바로 그 연장선에서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아기 때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건에 대한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어른이 되어서는 비난,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침범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 한 두려움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독, 불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간 실존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특히 여성들에게 많다고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특히 제 집사람을 보면 제가 조금만 무관심하면 그냥 불안에 떠는 기생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자꾸 그 두려운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애쓰는 몸부림. 물론 본연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역전이 돼요.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가 떠나갈까 하는 두려움.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남자들은 젖은 가랑잎처럼 찰싹부터 산다고 합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0: 두려움, 공포가 깔려있더라. 이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있고 이 두려움 때문에 능력을 더 발휘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려고. 두려움,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일에 몰두한다든지 취미생활에 빠진다든지 중독에 빠진다든지 청년, 청소년들, 청년들 오토바이 폭주족이 있죠. 폭주족. 예. 그게 바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발로랍니다. 방어기제. 튀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고 이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시온의 딸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사랑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시온의 백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원인,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아야 할 이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사랑의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아 야외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이 11도, 서울과 강릉이 10도, 청진과 대구, 여수와 제주가 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 목포가 8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7도, 함흥이 6도, 강계가 2도, 해산이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24도, 함흥과 광주가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강릉, 서울, 부산이 22도로 보이고요. 목포 21도, 강계가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9도, 제주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 모두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오전에 최대 3.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북의 다음 세대들이 이 화창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마음껏 꿈꾸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5월 9일 토요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의 진행 방향에는 커다란 농장이 있었는데 강력한 태풍에 헛간이며 창고 곡식까지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대피소에 몸을 피했던 농부는 이 모습을 보고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눈물만 흘렸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털이 군데군데 빠져 엉망이 된 닭 한 마리가 동이 트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지요. 모든 것이 사라졌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닭을 보고 농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늘을 보고 소리치는 저 닭처럼 나도 하나님을 보고 힘을 내자. 나무는 나뭇가지를 쳐버리면 평소에 나지 않는 곳에서 싹이 나고 평소보다 더 빨리 줄기가 자란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힘을 내는 것인데요. 힘들수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찬송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3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혜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삶 가운데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정만큼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곳은 없겠지요. 가정을 구성하는 최상의 재료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셉 칠튼 피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이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요. 자녀에게는 선한 모습을 강요하면서 부모가 선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선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인격이, 인품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들이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5월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 기회가 된 위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을 여행 중이던 에미라는 이름의 아르헨티나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귀국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공항이 폐쇄돼 집으로 돌아갈 수단이 막힌 에미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던 새들백 교회에서 식료품 분배 봉사자로 활동을 하는데 한 담당자가 찾아와 다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고 스페인어만 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미는 봉사자 중 유일하게 스페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미는 매일 식품을 나눠주며 스페인어로 정중하게 기도를 권했고 봉사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린 것 같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열매가 맺혔습니다. 에미는 비행기 편이 준비되는 3개월간 매일 봉사했고 무려 318명이 에미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위기인 것 같은 순간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고 복음이 더 퍼질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으로 가족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그런지 좀 한 주가 훌쩍 지나간 느낌이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멀리 있는 자녀들은 또 전화로 연락하기도 하고요.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만 그러는 건 아니죠. 용돈 봉투를 딱 밀면 일단 손사래는 치십니다. 야, 너희들 쓸 것도 없는데 이런 걸 가져오냐? 너희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면서 또 다시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봉투를 확인하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떠나고도 전화하시느라고 바쁘셨을걸요. 어이 김집사, 오늘 우리 딸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라고 자랑하시느라고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식 자랑에 자식들 잘 지내는 것 뿌듯해 하시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 그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인가 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도 똑같으시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제일 인상 깊은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저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정말 인상 깊은데요. 격식 차리는 거 말고 그냥 떼쓰고 싶을 때 부르는 그 아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늘 아버지는 다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시겠죠? 네, 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눈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아침도 우리 하늘 아빠에게 좀 어리광을 피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 고백 한마디면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의 찬양입니다. 복을 주시는 아빠. 바이디언 선교대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밀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5월에는 카네이션이 아주 귀한 꽃이 되잖아요. 그 많은 꽃들 중에 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 궁금했습니다. 장미도 있고 국화나 히아신스 뭐 꽃이 종류가 참 많잖아요.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한 마을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던 사랑이 넘치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스 부인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했고요. 또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전해주셨죠. 그 부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요. 자비스 부인의 딸이 어머니의 영정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바치면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도 이 부인의 삶에 감동을 받고 그 영정에 꽃을 바치게 됐는데요. 지금은 하얀색 카네이션이 아니라 빨간색 카네이션으로 바뀌어졌죠. 이후부터 카네이션은 사랑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5월에는 이 사랑을 전하는 날, 카네이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라이블로드 싱어즈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Back to the Bible Musician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소프라노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버이날 축하해요 하고 하트 두 개에 엄마 아빠 그린 그림 카드를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죠? 맞춤법도 틀리고 어설프디 어설픈 카드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겠죠? 커다랗고 화려한 화환이

나 꽃바구니보다 어설프더라도 정성껏 접은 꽃카드에 감동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케 하는 복된 날 되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그리고 민유경, 박종규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기쁨의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가정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5월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격변의 시기에 있는 이 나라에 새 희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하소서. 이 나라를 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에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조금 더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실천사항을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삶 속에서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성품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시대마다 바뀌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젊은이들은 걸어가면서 인사하잖아요. 가까운 사이에는 서로 손을 흔들거나 하이파이브도 하면서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걸어가다가 인사를 하실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인사는 걸음을 멈추고 반듯하게 서서 해야 한다고 배우셨던 것 같아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이렇게 문화의 차이, 예절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진 전통, 규범,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것을 교훈 삼고 현재에 배울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나아가야겠지요. 문화의 차이가 있어도 나의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에도 감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많음도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내가 위로해줄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 표현을 하면서 세워주고 격려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힘겨운 인생을 산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낙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함 누리세요.

0: 한국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그렇죠.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0: 네,
1: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0: 네.
1: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0: 네.
1: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0: 네.
1: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0: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1: 네.
0: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1: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0: 네.
1: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다 뺏겨서.
1: 믿지는

0: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 교육,
1: 네.
0: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 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1: 한국 드라마를
0: 네네 보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1: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0: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1: 네.
0: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대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네,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1: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0: 그렇죠.
1: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1: 동네에도?
0: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몰라도.
0: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0: 맞습니다.
1: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0: 네.
1: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0: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0: 그렇죠.
1: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0: 네.
1: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1: 네.
0: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1: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혹시 네.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0: 네. 그래서 그 제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1: 그렇죠.
0: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1: 그러니까 호적도 불법, 없고.
0: 그렇죠. 불법 체류자이기
1: 네.
0: 때문에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1: 네.
0: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1: 네.
0: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0: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1: 피하셨구나.
0: 뭐, 예, 제가 네.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1: 네.
0: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1: 예.
0: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1: 아이고.
0: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1: 그 지역에서. 예.
0: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는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1: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0: 네, 네.
1: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한국에 좀 쉽게 왔죠.
1: 야,
0: 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소혜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0: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1: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0: 네네.
1: 네.
0: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1: 네.
0: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1: 자,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신 후에 나솔 자매님과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북한 두만강변에서 태어나시고 한국 정착 거의 20년 차에 달하시는 나설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0: 중국에서의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1: 네, 맞습니다.
0: 그치요? 예. 그때의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1: 네. 예.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나는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0: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1: 저는 경기도 쪽에.
0: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0: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1: 그렇죠.
0: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1: 화려하죠. 네.
0: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1: 외롭기도 하고.
0: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1: 네.
0: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0: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죄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한국
1: 그렇죠.
0: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1: 그렇죠.
0: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1: 네.
0: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교회는
1: 그렇죠.
0: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 네.
0: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0: 네,
1: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 가진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가정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식탁은 시니어에 대한 시니어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서원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노년, 또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노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나눴는데요.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939님, 80세의 실버 권사님이시라고요. 골든타임을 선물받아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몸이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엄마, 할머니 역할 충실히 해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986님, 하나님 찬양하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동역자 역할 잘 감당하기 원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334님, 마더와이즈 노인복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섬기시는 이정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주름을 보면은 속상해하고 흰머리가 나면 아, 너 흰머리 생겼다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주름과 흰머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성경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내와 기도의 흔적이다.
1: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0: 이제 주름이나 흰머리를 보면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러시면 좋겠네요.
0: 보통 제 주변에 부모님도 그러시고요. 노인분들이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렇게 행동도 편치 않고 하시니까 자신 없어 하시고 좀 부끄러워 하시고 그 사람들 새롭게 만나는 것도 좀 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귀도 먹먹해서 이 남들한테 피해만 끼치는 것 같다면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세상은 정말 이게 효율성과 속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 혹시 추하게 느껴지시나요?
0: 좀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1: 네, 저는 그 주름진 손에서 부모님의 인생의 노고를 느끼고 또 자녀들을 키워주신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육신의 기능이 쇠퇴하는 것이 이 존재의 가치를 꺾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능의 쇠퇴로 위축되어 계신 어른들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냐고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신호로 생각하면 어떨까. 또 눈이 흐릿해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질을 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여기면 어떨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말씀 중에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쌩쌩하게 달릴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빠져서 비틀거릴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품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자 또 사회복지사잖아요.
0: 네.
1: 특히 노인복지사역을 제 사명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저는 개인적인 좀 배경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할머니의 손에서 제가 자라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0: 그러셨겠네요.
1: 네. 또 할머님께서 저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커서 그런지 제가 어르신들을 뵈면 남 같지 않고 늘 참 편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장로님, 권사님들과 아주 친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고요.
0: 네.
1: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교회 내에서 시니어부 사역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그런 시작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 분들도 이렇게 오시는 거죠.
1: 네네네. 네,
0: 거기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섬기시게 됐는데 하시면서 또 은혜가 정말 크다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어요?
1: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사역이 저에게 이제 특별한 이유는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렇게 장식해드리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할머니 품에서 자라나시고 지금은 그 노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0: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기억나는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1: 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복지관 회원분 중에 아주 활동적으로

0: 제 복지관을 이용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뭐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1: 보통 어떤 요구사항을 하세요?
0: 뭐 이 본인이 듣는 프로그램 반에 뭐 필요한 게 뭐다 뭐다 이제 많이 요구하시죠. 뭐 해달라는 요구가 네.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이분이 한동안 안 보이셨어요. 열심히 나오시던 분인데 왜 안 보이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로 또 아드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저희 관장실로 찾아오셨어요.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관장님 제가 이 복지관 덕분에 제 노후가 정말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셔서 본인이 많이 이용하셨던 그런 추억이 남겨져 있는 복지관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면서 가셨거든요. 네. 아들과 함께. 근데 그 얼마 뒤에 그분이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지막 인생길에 저 작은 기쁨과 소망을 주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1: 네.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골든타임
0: 네,
1: 그중에서
0: 네.
1: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정말 네. 충만하게 보내신 네. 분들이었나 봅니다.
0: 네. 맞아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한 나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분당 노인 종합복지관 이정우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목사님, 이제는 그 노년의 부모님, 쇠약해지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건 새로운 길을 더듬어서 가는 것 같이 돌봄의 영역이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쇠약해지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요?
1: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 노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공경의 핵심은 그분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노인을 대할 때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고 또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동행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해 주기보다는 들어주고 또 대신해 주기보다는 함께 하려는 그런 자세가 노인과의 관계를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이름을 불러드리고 귀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가장 큰 돌봄이고 존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이름도 이렇게 불러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잘 기울여 드리는 것.
1: 그리고 아까 말씀한 손도 잡아주는 것. 그런 것들이 돌봄이고 존중이 되고요. 아프리카 격언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이 문 닫기 전에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또 지혜를 배우고 그 가치를 발견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도이며 공동체가 가져야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척에서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식사나 병원 다니는 문제나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생업이나 거리의 제한으로 그 돌봐드리는 자녀들 간에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정들 또 그런 자녀분들에게는 또 어떤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1: 근데 여기서 자녀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내가 직접 다 해드리지 못해서 나는 불효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어느 한 자녀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짐,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와 이렇게 짐을 나누는 것을 불효라고

0: 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돕는 손길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 네.
0: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부모님께 더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마음의 공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경. 부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돈이나 또 완벽한 수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나를 여전히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병원을 모시고 가고 오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1: 네.
0: 자녀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돌봄의 양에 집착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정서적인 연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버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1: 네.
0: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 네.
0: 이런 표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멋진 인생을 사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부모님이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연결이 부모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 드립니다.
1: 네. 사랑한다. 뭐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너무 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정말 따뜻한 그 온기 안에 있는 것만이 채울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녀만이 할수 있는
1: 네.
0: 정서적인 연결고리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세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빠 다음 주 복지관 꽃구경 간다는데 혹시 가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거죠.
1: 네.
0: 아빠 컨디션 괜찮으시면 제가 신청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묻는 거죠. 예.
1: 네.
0: 그러면 부모님의 의지를 묻고 그렇게 존중해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 네.
0: 공경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이고 가장 큰 효도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많이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네.
0: 부모님들께서 정말 물어봐 주시는 거에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1: 네.
0: 그것이 본인을 존중해 준다고 느끼세요. 저는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해 하기보다는 어떠신지 그 의중을 물어주시는 것을
1: 네.
0: 정말 강력하게
1: 네.
0: 권합니다.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영양제 좀 봤는데 한번 드셔보시겠냐고 여쭤보시고
1: 네.
0: 그리고 입맞이 맞으시면 또 사다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의중을 물으시고 결정하는 것에 같이 부모님의 뜻이 반영되면 부모님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시겠죠.
1: 네.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0: 맞아요.
1: 그분들을 공경해 드리는 것에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0: 네.
1: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귀 쫑긋하시면서 이 성경적으로 이 노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노년은 인생의 전문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기다리는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는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과서가 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발의 부모님을 품으시듯이 그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정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

0: 와여 내리라.
1: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나이듦에 대한 또 노년에 대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일반적으로 세워진 생각의 틀에서 나와서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자세를 취하는 가정들, 또 영적인 기대함으로 나이 들어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고 업고 계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0: 혁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된 가정을 꿈꾸며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네 교회,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 66권에 가장 뛰어난 가정의 축복을 묘사하는 데가 바로 이거예요. 안타깝게도 누가 썼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이어요. 솔로몬이 썼는지 다윗이 썼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128편에는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지상 최고의 영원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축복의 세 가지 양태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수고를 했, 여러분, 수고한 것 이상으로 먹으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도둑놈 심보죠. 아니, 수고를 한 만큼 먹어야지 왜 수고도 안 했는데 막 먹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주신 만큼 먹어야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고대 이 시대에도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고를 놈들이 다 뺏어가요. 신명기 28장 33절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이 우원히 와가지고 수고를 한 그 추수물을 싹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수고한 대가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신명기에 보면은 28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그런 수확을 다 해놓으니까 뭐가 널려와서 먹어버려요? 메뚜기 떼들이 다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뭐가 먹냐면 벌레들이 다 와서 먹어버려요. 병충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큰 축복이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러면 영적인 거, 은사적인 것만 하잖아요. 감정적인 거. 주님의 축복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장 가운데 그 전에 가정 가운데 만남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여러분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만큼 먹어야지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이 축복은 뭐냐? 가정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축복에도 세 가지가 작게는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집에서 사실 이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 꼭 이것이 뭐 이렇게 돼야 되냐 성차별이 아니냐 그런 시각보다는 성경

적인 그런 본질을 먼저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성 역할이 조금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편, 여자 가리지 말고 서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제 본질적으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했다라는 단어가 포리아라는 단어인데 풍성하다, 생육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아주 자녀들을 순풍순풍 잘난다. 그래서 산부인과 이름이 뭐예요? 순풍산부인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자자손손 순풍순풍 애기 한 일곱 정도 나면은 지금 이 광주방송에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하백교에 그런 은혜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순풍순풍 애기를 낳으니까 막 북구에서 막 북구청장님이 와가지고 어째 이렇게 애기를 일곱씩이나 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잘 믿었더니 막 애기가 나옵니다. 애기마다 이렇게 풍요롭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엄청난 영광이 되죠. 문자적으로는 자손의 이 풍성함도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내로 인해서 그 삶이 풍요롭고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며느리, 딸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시끄러운 집안은 남편이 막 소고기, 돼지고기 막 사다 줘도 요리가 맛있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끄러우니까 집안이 정신이 안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풍요로운 그 진정한 포리아가 임하면 그냥 무 하나만 던져줘도 그 놈으로 착착착착 쓸어가지고 참기름에다 멸치국물에서 맛있게 비벼주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시원찮아도 적당한 MSG를 쳐서 잘해서 아주 그냥 감칠맛 있게 해냅니까? 안 해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이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정이 행복하니까 막 애들도 막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막 밥을 잘 먹고 막 뭐이든지 내놓으면 잘 먹고 밥을 남기는 법이 없고 집에 가면 하하호호 이 포리아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시 두 번째 가정의 축복은 뭐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 감람나무는 뭐냐면 말하자면 원조 감람나무는 2000년 된 것도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래된 기둥도 있지만 새롭게 이 뻗어나는 감람나무 가지들이 아주 힘차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을 먹으면 막 두 그릇씩 뚝딱뚝딱 먹고 키가 잘 크고 막 학원도 잘 가고 학교도 잘 가고 발표도 잘하고 막 달리기도 하면 1등하고 막 여러분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실제적으로 임해야죠. 그런 표현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2-3인 것입니다. 가정적인 축복의 세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 당대에서만 그런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자손손 그런 가정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두 가지인데 그 자식의 자식을 다 보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오래 살아야죠. 장수의 축복은 플러스 알파고 자자손손 이런 축복이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는 여러분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그건 뭐냐? 5절에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임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광주에서 뜨는 그 교회가 하나, 작지만 큰 교회 하나 있죠. 그 어느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교회적으로 이 은혜가 임하면 5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6절에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교회적으로 번영이 오고 외적이고도 내적이고도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예배를 드리면 막 고개가 끄덕여지고 나도 모르게 박수가 쳐지고 밥을 먹으면 꿀떡같이 넘어가고 구역 예배를 모이면 막 웃음보가 터지고 막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축하를 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교회적으로 임하면은 그 축복이 교회에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가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평생의 교회의 부흥, 그 기쁨, 희락을 보면서 그 희락을 우리가 충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스마트폰 방전되면 벽에다가 딱 끼우면은 이것이 에너지가 흘러나오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것을 딱 예배 시간에 꽂아놓고 구역 예배 시간에 꽂아놓으면 에너지가 100% 1000% 만땅이 돼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여기서 뭐냐? 예루살렘과 같은 뜻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너가 속해 있으면 이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은혜가 임할 때 얼른 줄을 서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잖아요. 오픈런 해가지고 교회도 여러분 오픈런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분 열면 막 기다렸다가 어디를 앉아야 되겠어요? 앞자리가 금자리여요. 뒤에 그냥 싹 뒤에 숨어서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오픈런에서 그냥 탁 교회 공동체 와서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아멘아멘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런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복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적인 복이 임하려면 누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돼. 애들은 애들, 부모는 부모,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그런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어떤 가정적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지만 딱 한 사람만 뽑으라면 어느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따라서 하죠. 아버지. 자, 잘 들어야 돼, 이제. 이미 아버지인 사람. 혹은 아버지가 될 사람. 그죠. 물론 이제 성 역할이 바뀌어서 어머니인 사람, 어머니가 될 사람들도 사실은 동등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냐면, 3절에 아내와 자녀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이 가정에, 이 가문 가운데 축복이 임하냐. 첫째는 그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열심히. 수고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뭐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런 그 물질적이고도 어찌 보면 세속적이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이 현대인의 심부에 수고도 안 해놓고 먹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 아버지들이요,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경제적으로 몇 푼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앞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배우고 더 도전하고 또 앞장서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 중요하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저기다 뭐 콩 하나 심어서 좀 따서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배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도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절대 굶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놀고 먹으려는 심보가 들어왔다면 누구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국가에다 의존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건 받을 수 있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때로는 일도 하고 땀을 흘려서 하는 모습을 봐야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서포트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겠죠. 어디 오늘 성경 가운데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안방에 있으면은 그 집에 가운데에서 그냥 쫙 누워서 편하게 있는 모습 같아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안방이니까 막 편안히 누워서 여보 물 갖고 와 뭐해 뭐 쓰레기 버리고 와 이런 표현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연구가 필요한 건데 안방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예레카라는 단어예요. 이건 밑줄 하나 전화도 돼요. 예레카라는 단어는 원래 옆구리라는 뜻이고 구석자리라는 뜻이에요. 구석자리. 옛날에 엄마들 밥 먹을 때 그렇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그렇게 먹었어요. 명절 돌아오면 엄마들은 막 서서 먹어 구석에서 먹어. 이게 지금 예레카 그런 뜻이 이 안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그게 진정한 영적 안방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by the sides of예요. 집에 이 구석구석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 엄마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화장실 청소 주로 누가 합니까? 집집마다 아빠가 하는 집도 있긴 있더만요. 여러분 아빠들이요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은 큰 복 임할 지어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화장실을 한 달만 청소 안 하면요 화장실 못 가요. 냄새 나가지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마다 그 엄마, 그잖아요. 풍요로운 그 포리아, 아내의 그런 열매와 헌신과 피와 땀이 있을 때, 그 가정의 구석구석마다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아내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다.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 밑을 쳐야 돼요. 포도나무는 식물 중에 어떤 식물이냐면 덩굴과 식물이에요. 기둥이 반듯해지지 않고 덩굴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포도나무가 적절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째는 가지치기고 더 중요한 건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지지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지가 분지러져요. 열매를 맺어봤자요. 다 분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새끼들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와장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들이 아내를 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확 성질 나지 않도록 에이 물러가서 친정 가버려.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밥을 먹더니 말더니 그냥 나가버렸냐. 한 일주일씩.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 이게 가지가 분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이 번아웃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지지대가 왜 필수냐. 또 한 가지 뭐냐면 지지를 해놔야 햇빛이 잘 일조량이 좋고 바람이 잘 통한답니다. 성령의 바람이 안에 콧구멍으로 쫙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어디 뭐 응? 개모임에서 가가지고 누구 철순 엄마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남편이 잘 지지를 해줘요. 아, 그 여자 이상한 여자구만. 여러분 그렇게 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당신이 잘못했어. 그렇게 그 못 고치고. 여러분 잘 새겨내시기 바랍니다. 지지를 해줘. 아내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그 여자 이상하구만. 왜 그런데 참 어떻게 손 봐줄 수도 없고 참 이상하구만. 여러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야 이 기도를 해도 기도하다가 에이 기도 못 하겠어요 그냥. 당신이나 금식해버려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싹 기도를 코로 들어가고 치료의 빛이 임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 지지대를 해주면 뭐가 좋냐. 세 번째는 뭐냐. 덩굴이 엉키는 것을 예방을 해요. 아내가 막 부정적인 감정이 얽히고 설켜서 정신이 사나면 그냥 밥이 돼야 안 돼요. 반찬이야 뭐야. 그냥 떠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놔버려요. 먹든지 말든지 그냥 찬밥 내놔버리지. 맛 좀 봐라 이거죠. 감정이 엉키면 안 되니까 여자들의 그 섬세한 감정이 엉키지 않도록 잘 서포트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스킬이 필요해요. 그 스킬은 제가 차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네 번째는 뭐냐. 병충해 관리가 좋답니다. 이렇게 하면 지지대를 딱 세워놓으면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벌레가 있으면 딱 봐서 농약도 줄 수 있고 이 바요 아내 마음 속에 벌레가 먹으면 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래서 이 지지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여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T자형 지지대예요. 뭐냐. 넓은 장소에서는 쫙 T자로 지지를 하면은 나무가 어디로 뻗어가요? 넓게 옆으로 뻗어가요.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 안에서도 넓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도 넓게 일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집에 있지 그냥 저 아줌마는 뭐 그냥 운전하냐.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하고 남편 차별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넓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남편들이여 서포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일자형 지지대가 있어요. 공간이 좁으면 일자로 쫙 세워주면 베란다 같은 데서 높이 올라가요. 아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 있든지 간에 여러분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은요 상담해 보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경쟁자인 데가 있어요. 막 서로 싸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경쟁자예요? 아니면 같은 팀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요 경쟁자예요. 잘하면 막 다 네가 뭐 봉사가 문구를 잡았지 뭐 이래버려요. 여러분 박수를 쳐주고 높이 넓게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철사망 지지대가 있어요. 이건 철사로 할 수도 있고 격자 나무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이 말하자면 덩굴이 잘 올라가고 첫째 보기에 어때요? 보기에 예뻐요. 아내가요 뭐 코가 조금 둥그름하고 눈이 좀 쌍꺼풀이 없어도 성령이 임하고 남편이 지지가 되면요 여자의 얼굴에서 멋이 나요? 광채가 나요. 얼굴에다가 무슨 뭐 말하자면 오리리 카바마크 같은 거 안 발라도 그냥 남편이 잘 지지를 해주고 철사망으로 돌려놓으면요 얼굴이 빛이 나요. 퇴근할 때 보면 막 아이고 여보님 왔어요. 제가 당신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쫙 두 개 해놨습니다. 그럼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지지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어떤 집은 상담해.

보면 지지대를 그냥 발로 탁 차고 가요. 그럼 막 아내가 막 기분 좋다가 남편 보면 이막 말하자면은 가지가 톡 부러져요. 그러면 막, 아이, 그냥 얼굴 보기 싫다고 걷는 방으로 가번져요. 그러니 남편들이 아내를 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잘 맺고 그러잖아요. 병충해를 멀리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그잖아요. 얼마나 그 아내의 입에서 그 좋은 그 미소가 나오고 요리 하나로도 맛이 나고 막 손끝에서 막 거룩한 MSG가 나오잖아요. 뭐든지 버무리면 맛이 나잖아요. 그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잘 지지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이것이 있어야 첫 번째, 두 번째로 할수 있어요. 손이 수고를 할 수가 있고 좋은 서포터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남편들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해야 서포트를 할 수가 있고 일도 재미나게 할수 있어요. 그냥 돈 벌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 내가 언제든지 때려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직장 내가 월급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이 삶의 현장이야. 이렇게 재미나게 하려면은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아주 짧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몇번 나와요? 두번 나와요. 그런데 참 이것도 시야 연구할수록 너무 재미나요, 성경이. 왜 그러냐면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누구라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고. 이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똑같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 한자로는 놈자잖아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히브리어는 까베르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 능력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이거예요. 용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머니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뭘 해야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여 여호와를 이와 같이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능력이 더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머니가 조금 더 있는 사람도 있고 덜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덜 건강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있잖아요. 누구든지 설령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하다는 야레라는 단어가 우리 따라서 예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아버지들이여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버지 혹은 아버지 될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사무치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힘들었을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얼마나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 주님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견뎌왔을까? 그런 그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그 가정에는 참된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못 해요. 이런 머리 안 좋은 사람도 복 받아요, 못 받아요? 2001년도에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어떤 이런 영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숙제를 내줍니다. 이 영화를 올해 중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보라면 너무 가혹하니까. I am Sam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샘이라는 그 남자가 말하자면 샘 도슨인데 숀 펜이에요. 그리고 딸은 다코타 패닝인데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숀 펜이 이샘 도슨인데 극 중에서 정신 연령이 7살에 딱 멈췄어요. 참 착하고 좋은데 나 정신 연령이 지능 말하자면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너무 불쌍한 그 불황자 같은 노숙자 여인이 있길래 배가 고파요. 하룻밤 이렇게 자고 가세요. 너무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랑이 싹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아기가 생겼는데 여자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집을 나가버려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정신 연령이 7살인 게 아기 키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저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행히 옆집에는 어떤 아줌마가 줄리아드 음대 수석 졸업했는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집에만 있어. 그 여자가 잘 도와줘. 아기 키우는 것을. 그 아기를 너무
너무 사랑하니까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데 딱한 권밖에 못 읽어줘요. 그것도 글자 몇 개 없는 거. 왜 그래요?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그 애기가 볼 때 이 아빠가 너무 좋은 아빠인데 학교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아빠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7살이 될 때까지 몰랐는데 7살이 넘어가니까 아빠보다 머리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해요. 생일 파티 하는데 친구들 앞에서 실수를 하고 조롱을 받고 하니까 너무 상처가 돼요. 어느 날 물어봐요. 아빠, 아빠. 둘이서 레스토랑에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아빠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니면 사고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물어보니까 아빠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 많이 달라.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I'm sorry. I'm very sorry.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딸이 그래요. 미안해하지 마, 아빠. 다른 아빠들은 노릇해서 안 놀아주잖아. 애기가 눈가가 촉촉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장을 미국은 그런 그 사회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사회복지센터에서 알았어요. 아빠가 애기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애기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남편과 그 친구들도 다 머리가 좀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나는 애기를 키울 자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는데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좋은 아빠가 못 된다. 네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가 뭐냐? 하,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정신연령이? 7살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를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의 말을 항상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혹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면 토크스페이스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빠가 못 들어주는 상황에서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겠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참 지능이 부족해도요. 손으로 수고를 해요. 동네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서요. 열심히 일을 해요. 똑같은 말만 하지만은 손님이 주문하면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한마디만 해요. 항상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비틀즈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비틀즈 노래의 제목이 되는 Love is all you need. 너한테 필요한 최고의 사랑이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명대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숀 펜이 샘 도슨이 애기를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세 번째 조건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경외한다. 여러분들 물어보죠. 목사님 샘 도슨은 머리가 좋지 못해서 기도도 똑바로 못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알지만 샘 도슨 이렇게 기도해요. 머리가 부족하니까 단어를 많이 못 쓰죠. Please God, please God, please God.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딸을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딸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하나님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가정 그 엄마가 나중에 그래요. 막 울면서 당신이 같이 도와주자. 그 집 부모도 참 좋은데 아빠가 아예 이사를 가버려. 그래.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파출부처럼 도와주고 그죠? 그쪽 아빠가 못 해주는 부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까? 행복하죠. 부족해도 최선의 일을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없어도 엄마 역할을 하고 그죠? 서포트를 해주고 위탁한 엄마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옥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Please God. 여러분 어떤 그 장로님이요 시골에 계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다 거기에 이제 이 청빙받아서 갔는데 그 장로님이 평생 농사만 짓고 기도를 줄 몰라요. 그런데 한 시간 동안 그것만 우리 따라서 아버지 한 시간 동안 아버지 아버지 그것만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저 장로님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그 절여지는 주님과의 그 접촉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들이여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 축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들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도전하고 배우고
땀 흘리는 여러분.

0: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서포트해 주고 그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만약에 여보 나 이거 바지 하나 사줘. 그러면 몇 개 사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아내가 바지 하나 사달라면 여러분 두 개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와서 여보 어깨가 좀 허전한데 가방 하나 사줘. 그럼 몇 개 사줘야 돼요? 두 개. 하나는 좋은 거. 그것은 비 올 때 머리로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비에 맞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비 올 때 머리에다 이렇게 우산 대신 쓰는 거. 그래서 막 쓰는 거와 그리고 귀 쓰는 거.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 어떤 여자랑 싸우고 들어오면 뭐라고 하라고 써요? 우리 따라서 하죠. 그 여자. 이상하구만. 여러분 그렇게 당장 아내가 잘못했어도 일단은 변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여자가 얘기하죠. 아내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해? 그럴만 했겠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여호와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뜨거운 감정, 은혜 가운데 눈물 한 방울만 흘릴 수 있다면 그 눈물은 10캐럿 다이아몬드보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눈물이고 축복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눈물인 것이죠. 이와 같은 아버지가 되어 마음껏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맘 놓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가면 돼요. 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스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2234번 광주 하백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지난 어린이날이 입하였어요.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입하라니. 여름 길목의 푸르름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록 잎이 무성해질수록 나무는 더 많은 햇빛을 받고 자라갈 거예요. 외롭거나 쓸쓸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 곁을 내어준다는 건